0: 아이고.
1: 아유.
2: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3: 이곳이 동해의 지신 신이 동해의 그러니까 용왕의 지신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4: 뒤는 그림이 여기 영 두 발이 있고 그리고 신이죠. 가운데
3: 이게 용왕.
5: 네. 바다 신.
6: 그렇죠.
4: 그럼 파란색이면 바다 용.
3: 그렇죠. 옛날 저 신라 시대 그 문왕 때에 그 문무왕이 바다 용이 되길 원했대요. 아. 용이 되길 원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들었대요.
6: 예, 물질. 그래서 들어올 수
3: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2: 아.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3: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던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를 굽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6: 배
3: 흥
6: 배
3: 흥 배 흥 배
6: 다섯
3: 번 흥 평신
6: 응? 같은데?
3: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 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7: 그럼 저 하겠습니다
3: 하세요 이게 다 독받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7: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3: 구구 배
6: 배
3: 흥
6: 흥
3: 배
6: 좀 내려가지.
7: 너? 오케이 오케이.
3: 흥, 배, 흥, 평신.
7: 네.
3: 일어나시고요.
7: 너무 감사합니다.
8: 아 괜찮아요.
7: 핸들지 마.
3: 복구 무릎을 꼬르.
7: 생각보다
9: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6: 있으면
3: 돼.
6: 적응돼.
3: 흥.
9: 이렇게 하면 돼.
3: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6: 네, 네, 알겠습니다.
3: 네, 원래
6: 그건 뭐 제사 때문에
3: 또 날 때 세 번 이제.
6: 요새 네 번.
2: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10: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1: 자, 하나, 둘, 셋. 용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7: 감사합니다.
2: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ll right, guys, are you ready? Let's go.
1: 빨갛대요, 빨갛대. This is red, and after being steamed, it turns more red.
2: 뭐지? 우리 가서 아줌마 그리고 뭐 가게 주인들이랑만 이야기하면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3: 뭔지 알 것 같은데 살아있는 모습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말린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단 건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4: What is that? This fish? This type of fish can be cooked in various ways. This inhabits only in the East Sea.
5: 포트가 괜찮나요?
1: 뭐 다섯 개 있는데 뭐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 아니다. 빨간 게 없는데?
6: 물고기. 빨간 게 뭔가 있어요, 여기?
7: 없죠.
6: 없죠?
7: 뭐래?
6: 저거 아니야? 빨간데?
7: 이거 뭐예요?
6: 이거, 이거요.
0: Susan's a very inquisitive guy.
2: 이렇게 이씨 동네에서 사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8: 양미리.
0: Uh-oh, Austin seems a bit clueless.
4: 동해안에 있는 생선 어떤 게 있어요? 에이, 그게 에? 아이. 도움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동해만에 있는 생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데에 없는?
9: 동해만에 있는 거요?
4: 동해만에 있어요?
9: 예?
4: 동해만에 있어요?
9: 네, 동해만에 있어요.
4: 일단 확실하게 답 알아야 되니까.
0: And Fabian's full of suspicions.
10: 한번 2만 원짜리 100만 원.
1: 아.
10: 100만 원 얼마라고요?
1: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홍게예요? 여기 덩이만 나는 거예요? 덩이만 나는 게죠? 다른 지역은 안 나오죠? 덩이만.
11: 여기 11월에 이렇게 특별하게 제철되는 이유 있나요?
12: 그리고 찬바람 불 때가 홍게가 이제 단맛이 좋고 아차하고 먹기가 좋아요. 맛도 좋고.
1: 나 잘 먹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Sam's a very lucky guy. And what's Dario up to? Did he complete the mission? He seems to be enjoying some mouth-watering raw fish.
1: 그치, good.
0: Dario's very laid back. And drumroll, the answer is red snow crabs. Red snow crabs live only in the East Sea. What's unique about these crabs is that they live 1,000 meters deep in the waters and are rich in calcium and potassium. Susan arrived second. Right after Sam.
1: I don't know. This is like something we just ordered.
13: Hurry up!
0: The members arrived with seafood in little plastic bags.
1: You're out of time.
6: You're out of time.
14: 감사합니다.
6: 여러 가지 사오면 안 되지. Okay. 한 시간 된 거 아니에요?
0: Dario spent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2: 아, 저 붓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상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다가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1: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굿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떤 거죠?
2: 동해 별신 굿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굿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 굿이라야.
1: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2: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이부 끝끝 대진 거진 곳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지 이제 별신 굿을 해야.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나요?
2: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1: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문화재 있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2: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2: 굿이 너무 좋아서.
0: Shaman Kim Yo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 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Jeongdongjin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Jeongdongjin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Jeongdongjin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4: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3: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4: Yeah.
3: It looks like a subway.
1: Really?
4: We ski on the rocks.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Way out there?
5: Fishing boats?
4: With the lights up?
5: Ojingo.
4: Ojingo? The squid?
5: Squid boats.
1: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4: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4: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currents
1: waves
2: and stuff.
1: And currents. Yeah. So,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Mm.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like,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4: 기억한다.
5: 안녕하세요.
0: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
6: 고생하셨습니다.
7: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2: 네.
7: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8: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7: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겨자던데요. 아. 여기가 이거 산을 그려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8: 네.
7: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8: 아.
7: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8: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7: 네. 여기서 울릉도를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8: 그렇죠.
7: 이 지역 자체가 이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가지고 굉장히 크거든요.
8: 올라가면
7: 저 올라가면은 이제
8: 메인
7: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8: 가볼까요?
7: 그 비석 한번 가보시겠어요?
8: 이야.
0: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7: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그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로 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8: 네, 그렇죠.
7: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8: 들어가봐도 돼요?
7: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8: 안 들어가요? 이렇게
9: 들어갈 수 있어요?
8: 들어갈 수 있어요.
9: 열쇠 뭐 선생님 열쇠 6열 가지고 계시나 봐요.
8: 1006
7: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8: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8: 제출하는 거.
7: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 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8: 재앙이죠.
7: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8: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7: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0: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9: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7: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0: 어디 가요 지금? 형 우리 어디 가?
1: 지금? 여기 간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2: 울진.
3: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1: What up?
4: And the reason is you.
3: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네.
10: 저는
9: 팀장 반갑습니다.
10: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기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9: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10: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목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목이 나왔어요.
3: 장 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eolmok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10: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3: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10: 해가지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11: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10: 예, 여기서
11: 얼마 울릉도.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10: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11: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이요?
10: 세일이 예. 노를 접고 돛을 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았다는 게 그게
3: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10: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9: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11: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네. 네.
3: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A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Five.
2: Yes. Yes.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쵸. 아,
4: 새벽에 잡아온
2: 거. 아,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단맛보다 단맛이
1: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4: 단맛이.
2: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2: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8: Igneous rock. And you?
7: Well, it's cool.
8: How do you know that?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0: 아, 예, 감사합니다.
9: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9: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1: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9: 네.
11: 그 언제 보여요?
9: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2: 네, 네. 잘 들었습니다.
9: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10: 네, 네. 네
9: 감사합니다. 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2: 세종신록 진리시. And it's you know, it's
13: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2: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5: Really?
12: Yeah, okay.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B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와이어 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승률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 만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 a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1: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1: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0: 알렉사 씨,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1: 저는 다 올라왔어요. 승진 씨 어디예요?
0: 네?
2: 알렉사, 많이 기다렸죠?
1: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고 오해했어요.
2: 괜찮아요.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동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사!
1: 어?
2: 효진아!
1: 두 사람 아는 차예요?
2: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1: 어? 좋네요?
3: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1: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2: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0: 씨, 한옥이에요, 한옥. 와, 대박. 한옥.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0: 아.
1: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왔다, 왔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2: 근데 한국의 방은 오늘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2: 아, 마루. 와, 한옥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1: 한옥은 대부분 문을 열면 바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요.
2: 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아,
0: 한옥 is best. Wow.
1: 와이엇.
2: 예?
1: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2: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3: Also lived abroad, and I think that 온돌, heated floors, are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ventions. Today, Wyatt and Seungjun experienced what it's like in a hanok, a traditional

0: 뭘 그렇게 골라요?
1: 아, 집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휴지요?
0: 휴지를 선물하는 건 모든 일이 휴지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1: 하나, 둘, 셋.
0: 너무 많아요. 그만 사요.
1: 아, 친구가 선물을 안 좋아할까 봐 걱정돼요.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여러 개 골랐어요.
0: 효진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1: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세제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세제요? 하나, 둘.
0: 너무 많아요. 하나만 사는 게 어때요?
1: 두 개 사고 싶어요. 하나만 주면 정 없어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With Seungjun's help, Alexa is buying a housewarming gift. A housewarming party in Korean is 집들이. It's when you invite the people you know over to your new house and serve food. If you're invited to a housewarming party, the most common gift is a pack of toilet paper, symbolizing that life in your new home should unroll smoothly. Laundry detergent is another popular housewarming gift, symbolizing the hope of washing away old grime for a fresh start. Today, Alexa and Seungjun picked out a gift for a friend. Whenever you're giving or doing something for someone, you add 에게 or 한테 to the recipient. For example, you could say 친구에게 or 친구한테. For your parents, use the honorifics 게, which is the formal version of 에게, like 부모님께. Like Seungjun, if you want to ask someone what they think or recommend something, say 는 게 어때요? If you want to recommend giving toilet paper as a gift, you say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If you want to recommend giving detergent as a gift, say 세제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When you want to convey your hope that something will happen, you say 앗 or 어쩌면 좋겠다. So to say you hope someone will like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사왔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4: 자, 많이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 mother and brother were introduced as 효진이 엄마 and 효진이 형. When referring to family members, if they are older, you use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instead of ever using their names. Korea's use of honorifics, even since ancient times, shows how important good etiquette is. We use honorifics for people older or with higher social status. For example, honorifics use 께서 instead of 이 or 가. That's why when Alexa spoke of Hyojin's mother, she said 어머니께서, not 엄마께서. 어머니 is an honorific use of 엄마. To politely use honorifics for your grandmother or teacher, you would say 할머니께서 and 선생님께서. One more way to speak politely using honorifics is to use 세요 instead of 이에요 or 예요. Like when Hyojin introduced his mother by saying,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분 is another honorific form

0: 와,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오, 정말 크네요.
1: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에요. 화로회는 처음 먹죠?
0: 네.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걱정 마요. 제가 진짜 맛있는 생선을 골라줄게요.
2: 어서 오세요.
1: 사장님, 이건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0: 와, 정말 싱싱하네요.
2: 이건 킬로그램당 3만 원이에요.
1: 1kg은 몇 인분이에요?
2: 두 분이서 드시게요?
0: 네.
2: 그럼 이건 드셔야지. 이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0: 와, 정말 커요. 어, 제 팔만해요.
1: 사장님,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2: 2kg이에요. 7만 원만 주세요.
0: 어? 오, 이 손바닥만한 새우는 마리당 얼마예요?
2: 타이거 새우 마리당 2만 5천 원이에요.
0: 회도 사는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다 해서 9만 원. 어때요?
2: 그래요. 좋아요.
1: 와.

0: 와,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1: 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0: 정말 맛있어요.
1: 같이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어요.
0: 이건 뭐예요?
1: 우리가 아까 먹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에요. 한국에서는 회를 먹은 후에 시원하게 매운탕을 먹어야 해요.
0: 양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1: 남으면 포장해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0: 너무 배부른데?
1: 잘 먹으니까 좋네요.
0: 왠지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1: 별 말씀을요.
2: This is K-Chat Travel in Korea. Today, we'll learn how to speculate in Korean. In situations where it looks like something is likely to happen now or in the future, you can say 플러스 것 플러스 같다. When Alexa said it looked like there would be leftovers because there was so much food, she said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This time, how would you say it looks like the raw fish will be fresh? That's right.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How about hearing one more example? How would you say, this video looks like it'll be fun? 이 영상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Another useful expression is 왠지. It's short for 왜인지. And is used to suggest something seems likely, even if you don't know the reason. Alexa said, 왠지 오늘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Which means, I don't know why, but I think I'm going to remember today's meal for a long time. I hope you create wonderful memories after trying Korea's colorful and unique cuisine. Ready to practice the Korean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3: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4: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3: 왠지 오늘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0: 선생님, 네.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꽥배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해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직접요?
1: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거와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퉁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2: 네.
0: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여기한테.
1: 어유,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0: 한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5: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 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난리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베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이거지, 이 사무용, 사무용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럼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거 몰래 찍었지.
3: 추억이지.
6: 34살에 시베리가 왔댔어.
7: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베리 왔으면은 힘들 텐데.
6: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시 했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베리 와도.
7: 아이고야.
6: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마쳐.
8: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9: 왜 그런 거죠?
8: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

0: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1: 잠수병의 원인.
0: 그게 잠수병이죠.
2: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머구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머구리 잠수복 입혀주고 머구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3: 제일 남아 있다
2: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0: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4: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상어.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0: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4: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0: 황혜 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4: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0: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연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 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 24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범지원이었습니다.
1: 춤을까요? 강정과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2: live.
1: 소리 질러.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야호.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우.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에 이거 바르는 게 있잖아요. 어.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순수하고 내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생존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 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0: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아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0: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0: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0: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0: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
0: 어?
3: 아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유명해요.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0: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또 수분력도 좋겠죠?
3: 네. 네네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아 네. 네.
1: 안녕.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히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3: 열감.
1: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4: 토리든.
1: 그 파란색깔.
3: 파란색깔.
1: 네네네. 아, 파란색깔. 하는 거, 네.
3: 그거 유명하네요.
4: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4: 린제이 그 한 건가요?
3: 네.
1: 네
4: 한 그거.
1: 맞아요. 가로,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4: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4: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
4: 침냄새 나죠?
3: 아,
4: 이거.
3: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4: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4: 맞아요.
3: 예,
4: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4: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4: Rich, rich woman.
3: Well.
4: Well.

0: 나이스, 오케이.
1: 나이스.
2: 와, 두피 왜요?
1: 싶어도 조금 그쵸.
3: 답답하죠?
1: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2: 탈모! 노 탈모.
3: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좀, 뿌린다거나 그쵸.
1: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2: 나이스 나이스
1: 아니면은 네. 그 볼까요? 빛이 뿌리면은
2: 빛이 뿌리면
1: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3: 리프레시
1: 해요.
3: 하는 거 네. 어. 네. 저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2: 거.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1: 네. 닥터포예요.
3: 닥터포예요?
1: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2: 닥터포 헤어.
1: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오. 쓰는 거 같아요.
2: 종류를 다르게 써요?
1: 네. 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아,
3: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3: 그 녹색.
1: 맞아요. 녹색.
2: 저도요.
1: 그래요?
2: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1: 요즘에 그거 써요. 네.
2: 아, 녹색.
1: 맞아요.
2: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그리고
1: 맞아요.
2: 머릿결도 괜찮나요?
1: 네.
2: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4: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2: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4: 그 코어패드.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2: 당근 패드.
3: 그거, 스킨푸드.
4: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면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픽서? 것 같긴 해요.
3: 그 네. 찜면수 나요?
5: 조금.
2: 아,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감사드리고
2: 네. 조지가
3: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늘 오프라고
1: 그렇죠. 많이 뵀어요. 어?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3: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3: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2: 책 읽는 맑은 내과?
3: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3: 와, 이거다.
2: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3: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3: 그렇죠. What is history?
2: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2: 네.
3: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2: 예. 네.
3: 마음의 양식과
2: 예.
3: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2: 예.
3: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내과.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2: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2: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0: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는 순간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1: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속상하죠.
0: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2: 픽서.
0: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1: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0: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픽서 막 뭐 침 냄새 난다.
1: 네.
0: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1: 네.
0: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1: 오, 근데 오,
0: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요.
1: 느낌 나는데요,
0: 그냥 저희. 화장품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1: 네, 그렇죠.
0: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1: 네.
0: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1: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1: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0: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0: 네. 아, 바로 지워져.
1: 바로 지워지죠.
0: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1: 성공했다.
0: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지금 평범하게.
1: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0: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1: 아이고, 진짜요?
0: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1: 예.
0: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0: 이야.
1: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1: 네.
0: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1: 대박.
0: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라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어부터 네.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네. 실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 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예.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물로 살짝 긁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어우.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투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1: 예.
0: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1: 네.
0: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렇죠.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무튼 그냥
1: 예,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예.
0: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예.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만져.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예.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0: 오! 진짜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1: 네.
0: 다니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쵸.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0: 그쵸?
1: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1: 예.
0: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1: 그런 느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1: 네.
0: 리뷰해봤고요.
1: 네네네.
0: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티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1: 네.
0: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네, 다 됐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아이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아트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네.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0: 네.
1: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야?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한번 봐도 돼요? 네,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휴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3: 아, 이거 왜?

0: We came to Hadong today.
1: I'm getting ready. It's a beautiful day.
2: 오늘 갈 집이 뭐 운명을 만난 그런 집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0: And I pack my bags. This is the top part of Hadong Seoje Village. The house must be at the foot of Chirisan Mountain.
2: 아, 저 두 분이신가? 어? 어? 저 안녕하세요.
3: 어?
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30번을 계속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이선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에 따라서 30번도 같이 이사했습니다. 집에 집에
5: 집을 같이 지은
3: 제 집에
5: 드디어 우리 집을 지은
3: 드디어 그 집을 지은 여기 저는 크리스티안 바디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6: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5: 제가 아는 프랑스 친구하고 저희 남편 사촌 형하고 둘이 친구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젊을 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일을 저희한테 좀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만났는데.
3: 네, 커피 먹었었어요.
0: It was such a long time ago that their memory of it is vague, but they felt they were destined for each other at their first meeting.
3: 네, 예뻤었어요.
5: 저는 인상이 굉장히 그 순수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커피 마시자고 해서 이제
2: 소문을 듣자니 이 두 분도 두 분의 집도 다 운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5: 운명적인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9,000km와 40번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2: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는 이제 이국 땅인데 네, 도시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3: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We're curious to know why they moved so many times.
5: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쭉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나. 계속 여기서 살면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안 차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내부 구조적인 거, 불편한 거. 불편한 시설이 많죠. 아무래도 나한테 맞게 맞춤 옷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집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0: The couple moved 10 times in France and 28 times in Seoul before going through Yeosu and coming to Hadong.
5: 서울을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살 곳을 처음에는 여수로 정했어요. 서울에서도 거의 한 2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결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여수 일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산에서 살기로 왜냐면 교통 편이 좋더라고요 거기가.
3: 여수 처음에 우리 사이트가 처음에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바다 보인다, 여기 섬들이 많이 보인다, 되게 아름다운 집인데 문제가 그냥 계약 때문에 그냥 못했어요.
6: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5: 그렇죠.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0: That's why they settled down 32 years into their marriage and built the house.
2: 참 독특하게 두 건물이 무늬는 다르네요.
5: 그렇죠. 산도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듯이 저희도 지루하잖아요. 똑같이 하면. 그래서 콩고벽돌은 제가 옛날부터 저의 로망으로 너무 만들고 싶었던 집을 하면 하려고 했던 거고 점토벽돌 아이보리는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우리 색깔 틀립니다.
0: The color of house bricks is normally matched, but the ones here stand out because they're mismatched.

0: ingenious idea from?
1: 스타키라고 하죠?
2: 여기는 좀 출입구라 예, 좀 포인트.
0: Right. The method of stacking bricks was slightly changed, and its appearance was improved a lot.
3: 선생님 여기가 지금 현관이죠?
2: 아 네네.
3: 어 그럼 분명히 이게 중문인데 어,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0: Hold on, that's right.
4: 예, 여기도 손잡이 있습니다.
3: 아, 여기도 자동문이었네요.
4: 인간
3: 자동문이군요. 자동문 최고네요. 최비야.

0: It's like a special song.
1: There are no walls or pillars blocking the view.
0: But I cannot say you'll hit through my guitar. She told me at the bass line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2: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훅 들어왔는데 보니까
3: 정말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군요.
4: 네.
3: 아, 일단 신발을 신고 오는 게 맞긴 한 건가요?
4: 네, 네.
5: 사람 위해서 편하게.
4: 그리고 저는 또 여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그냥 개인 집인데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다 차리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 구두를 벗고 딱 들어가면 참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거든요. 발도 시렸고.
3: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분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었는데
5: 예.
3: 어,
4: 제가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3: 좀 편리한 쪽으로 좀 받아들이신 거네요.
4: 예. 관리도 예. 좀 쉽고 또 물론 자동 청소기가 또 여기 있거든요.
5: 딱 저도 있어요.
4: 본인도 그래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1: Anyone will feel at ease once they enter an area without walls or thresholds.

0: Ms. Yi-Sun He is an interior designer and a cuisine researcher. And her husband, Christian, teaches architecture at a university. But it turns out that Ms. Yi-Sun He learned cooking from her in-laws.
1: 이거는 약간 중중의 스타일, 약간 프랑스에서도 남부 스타일. 근데 오늘은 오븐으로 안 하고 더우니까 간단하게 구워서 그냥 그 소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올려서 그냥.
0: Meaning that the meals she cooks in Hadong, Gyeongsangnam-do province, are homemade French meals for her husband. That's why food holds a meaning for the married couple that goes beyond that of simple meals.
1: 뭐든지 물도 먼저 음식 덜어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항상 맛있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항상 해주고. 뭐 옛날에는 젊을 때는 머리에 뽀뽀도 하더만.
0: However, even this space that looks liberatingly open holds a secret.
2: One 공간 안에 이렇게 부엌. 이걸 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복도 그리고 이렇게 거실까지 한 공간으로 이렇게
1: 한 통으로 돼 있죠. 네. 네. 저희가 총 길이가 여기가 17m 정도 됩니다.
3: 17m. 네.
1: 한꺼번에 저희가 손님이 많이 올 때나 그럴 때는 좀 논아서 쓸 필요가 없이 한 공간에서 활동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천정에로 섹션을 다 나눠놨습니다.
4: TV 구조하고 안으로 같이 느낌이 비슷해요.
0: I was wondering what that meant. And it turns out that the ceiling is compartmentalized into the kitchen, the table, the study, and the living room. However, this is where the couple's opinions differed.
1: 저는 그냥 일자로 하고 싶었어요. 통으로. 저희 돼지

0: 모양도 여기가 임야랑 전답이랑 저희가 이제 대지로 받은 거랑 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안에서 저는 작게 그냥 빤듯하게, 왜냐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벼다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 땅을 맥시멈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1: 원래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었는데.
0: 아, 네. 예. 네. 처음에.
1: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인다, 또 여기도 보인다, 여기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지 엑스피리언스가 있었어요.
2: He was a husband who had followed his wife's opinions all his life. But once they started building the house, they had a clash of opinions and the blueprint had to be drawn dozens of times.
3: 선생님 댁이 왜 갤러리 같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수납장에 문들이 일단 안 달려 있어요.
0: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오브제나 그릇들이 제가 평생 그 결혼 생활하면서 30년 이상을 모은 거거든요.
3: 지금 보니까 이 가구들이 새로 너무 많이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가구를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 구입을 한 게 없어요.
0: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보통 새 집을 지으면 네. 가서 이제 그 집에 맞게 그 가구들을 많이 사시는데 저희는 모든 가구를 이 집이 가구를 위해서 맞춰놨어요. 사이즈를 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래서 이 가구는 요게 네. 놓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고 그다음 이 가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양쪽 벽면 사이즈를 맞추고 창이랑 다 해가지고 넣고 저희 가지고 있는 테이블도 다 배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계속 한 거죠.
2: My goodness. I've never seen people who fit their house around the furniture before.
3: 선생님 이사를 서른 번 다니셨잖아요. 아, 마흔 번인가?
0: 한국에서 서른 번?
3: 서른 번. 아, 이걸 다 안고 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안고.
0: 소중히, 예, 소중히 안고.
3: 그게 안는 거예요? 예,
0: 소중히 안고.
3: 안고 선생님은 잊어야죠. 사실 이사가 정말 인간의 3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0: 그걸 서른 번을 이겨냈으니까 이런 집을 지었죠, 우리가.
1: 아, 저는 착한집입니다 지금. 집에 이렇게 하면 어디 이사할 겁니까?
0: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야금야금 집을 차로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사 찜센터 불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짐을 저보다 훨씬 정교하게 꼼꼼하게 잘 싸요.
1: 이사 박사.
5: 이사 자주 다니시는 거 안 힘드셨어요?
1: 그냥 다 오사비치 거네.
0: 습관이 됐어요.
2: You must all have a piece or two of shabby garments that were worn for too long, that creases formed along the body shape. For the couple, this house is just like those clothes, in that it is a perfect fit for them physically and emotionally. It is the house of fate that they met after 40 moves.

0: How about we explore their private area now? The simple private space has been adorned by photos reflecting the couple's history together.
1: 벽지랑 천장도 이게 또 목재로 똑같이 이제 마감을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앞에 이렇게 풍광도 잘 보이고
2: 벽지를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 이사하고 벽지하고
1: 네. 아 직접 시공까지 하셨다고요? 네.
2: 그래서 아니 이제 벽지를 이걸 직접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천정을 다 통일을 오히려 시켜서 이렇게 천정은 다 우드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벽지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 도배사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했습니다.
1: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하면 이렇게 싹 말아놓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칼로 커팅을 다 하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몰딩 자체도 다 이렇게 안에 도배지가 말아나 있지 않게끔 시공을 다 하신 걸 보니까 나중에 모셔도 될까?
2: 네네 불러주십시오.
0: The living room wallpaper was hard to apply because it's not made of paper, but this was well done.
1: 야,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 창문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풍광이 좋으면 수평창을 크게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수직창을 두 개를 내셨어요?
2: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나 뭐 빌라에 있으면 안방에 이렇게 넓게 길게 돼 있어요. 네.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커튼 다닐 때도 참 보기가 안 좋고 침실은 작고 편안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오픈된 공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밖에 보는 것도 언뜻언뜻 한꺼번에 안 보여도 언뜻언뜻 자기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누워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산, 강, 그다음 여기 낮은 돌, 벽돌, 여기 테라스, 제가 좋아하는 화초 다 보여요, 누워서.
0: They lived a busy life before in Paris and in Seoul. And they cherished such a life too. But now they're enjoying a sweet life in this house where nature can be seen in a glance.
2: 말하자면 여기가 지리산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인데 저희 앞에 보이는 게 광양 백운산의 끝자락이에요, 저기가. 제가 정말로 30번을 이사를 하고 40번을 이사를 해도 저렇게 제가 원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공간이. 아침마다 저 산에 운무가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봄 되면 매화밭이 밑에 흐드러져서 예쁘고 저희는 여기가 약간 남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으느니 그 달무리 같이 붉게 하는 것도 참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다 보여요.
0: Another thing catches their eye when lying down in bed. It's this wide open area.
1: 여기가 화장실 겸 욕실인가 봐요.
3: 예.
1: 근데 거의 뭐 안방만큼 큰 방인데, 근데 굉장히 신개념의 이제 화장실 겸 욕실 같아요. 샤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타일로만.
0: I'll say this place could get flooded when you take showers.
2: 여기가 이제 파티션 개념으로 샤워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예,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1: 아, 키가 크시니까 아무래도 튀는 양이 그럼 어떻게 사와 이렇게 붙어서
2: 쪼그리고 앉아서 뭐
3: 아니면 여기 네, 계속 여기 파티션입니다.
0: They should meet the shower booth company of fate very soon. But what kind of fateful space exists on the second floor?
1: 아니 보통 이제 2층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이 풍광을 더 이제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보려고 예. 부감을 즐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침실을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에다가 좀 그 사무실을 놓거나 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된 건데
3: 우리 애기할 때 드라운뻥 약간 더 조금 미스테리하고 약간 여러 가지
2: 그런 de, 여러 가지 그게 de, 있죠. 그 향수도 있고
3: 약간 드림 de, so 그냥 de, 올라갈 때 그냥 de, 애기 살 때 여기 de, so 이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2: 옛날 향수도 가지고 이제 여기서
0: The wife always had a dislike for second floors, but this time she listened to her husband's opinion.
2: 본인이 2층을 여기다 하겠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공간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을 제가 배려해 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만의 동굴, 남자만의 향기 이런 걸 마음껏 즐기라고 그래서 정말 동굴같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공사할 때는 안 올라왔어요.
0: This is the husband's study, research room and cave where he takes naps often. 이벤 couples in conjugal harmony go through quarrels sometimes. But ever since arriving at this house, they haven't had a single dispute.
2: 혼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럴 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됐는데도 그 이상을 계속 혼신을 다해서 해요. 그럴 때 존경스러워요.
3: 와프기 때문에 또 고맙다 얘기할 거예요. 얘기 처음부터 그냥 보면 되게 잘했어요. 이쁘고 잘해요.
2: 제 몸에 딱 맞는, 그러니까 옷도 보면은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빌려 입은 옷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떨어 이렇게 낡아도 그 옷을 매일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조금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근데 옷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만족할 수는 없듯이 제 손길마다 저는 내부 설계 뭐 1cm, 2cm를 있는 갖고 있는 거 다 맞춰서 놓기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손을 뻗치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데 여기를 뭘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저기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있고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이사 가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0: Here's hoping that there won't be a 41st move.
2: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사를 30번씩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짐을 꿋꿋이 잘 싸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3: 그냥 그냥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2: 진짜
3: 예.
2: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3: 네.
0: Love does not consist of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outward in the same direction. By looking outward in the same direction, may you dwell in this house for a long time.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그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성북동길로 복귀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 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가자! 짠! 짠! 어우, 힘들어.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문 누구네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되네요. 문인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곳인가 봐요. 시인들끼리.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급상사 660m 가까운 건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 아까 봤던 대서관들이 진짜 여기 있군요. 성당이 보이는 자리네.

언덕 올라오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아 막판이 언덕이라서 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뭐.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 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막 예전에 왔을 땐 이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

무지나 큰 것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강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 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거예요?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박태성 씨 안에 들어오니까 네. 어때요?
1: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큰 느낌이 들거든요.
0: 굉장히 층고가 높죠.
1: 네.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0: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포타임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언을 만들어요. 파빌리언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해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0: 근데
1: 했었는데.
0: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2: 네, 네,
1: 진짜
2: 네.
1: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2: 그쵸,
1: 없습니다.
2: 근데
1: 그거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1: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노래하는 벨라입니다. 그런데 제 한국 이름 웃기지만 말쑥이에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떤 엄청 이쁜 마을 있다고 들었으니까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산 타고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1: Bella from Germany is heading to a village located high enough to touch the clouds.
0: 오, 이거 고추 그 지으는 거세요?
2: 너무 살찌.
0: 되게 맛있어 보여.
2: 맛있지 뭐 잡숴 봐. 이리 와. 이렇게 묻어라. 안 묻어? 매워? 매워? 국물이 괜찮을래? 이거 한 입 더 먹어.
1: We're off to Hwasan Village, a scenic place that is home to kind people.

0: Located 800 meters above sea level, Hwasan Village in Kunwi was founded on barren land under the 1960s policy to cultivate mountainous areas.
1: Wow, 너무 예뻐요. 일단 날씨 너무 좋고
2: 여기도 이렇게 높은 곳이 있나요?
1: 독일에도 높은 곳 있죠. 근데 나라마다 아름다운 부분 다르니까 여기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와 오 여기 풍경 진짜 딱이에요.
0: Each step of the way, there are fascinating vistas below the feet. It's well worth the climb.
1: 아, 여기 댐도 저기 딱 밑에 있고 약간 숨 쉴 때 이런 약간 완전 fresh, 완전 그런 건강한 느낌? 다시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 있어요.
0: Bella first came to Korea as a child with her parents who were diplomats. She decided to stay in the country and has traveled to various parts of Korea, but it's her first time seeing a village in such a high area.
1: 소리 뭐죠? 스피커인가요? 어? 실제 연주인 것 같아요. 소리 뭐죠? 알프스 느낌이에요.
0: She decides to enter. It's a pan flute performance staged by local farmers.

0: 노래 뭐예요?
1: 라팔로마.
0: 라팔로마. 네. 너무 재밌었어요.
1: 여기는 어떻게?
0: 이 마을에 너무 조용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신이지만 그냥 한번 막 들어왔어요.
1: 그랬구나. 네. 귀한 손님이다.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한 곡 더. 어차피 연습하는 거.
0: 좋습니다.
1: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0: 네.

0: A pan flute is a musical instrument made with bamboo. It originated in ancient Greece. A Korean trot song performed with a Western instrument. There is a reason music is called a universal language.
1: 처음에는 가빠지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은 폐활량도 네. 좋아지고 아주 좋아요.
2: 원래 이 악기 특징이 바람 소리 같은 요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화산 마을에 워낙 바람이 많으니까 아 이게 우리 산이랑 소리가 잘 맞겠다 해서 이제 우리 팀들이 이렇게 요거 연주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1: 근데 독일이면은 이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뭐예요?
3: 아, 제 이름은 안나벨라인데 한국에서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말숙이라고 하시면 돼요.
4: 말숙이야? 어, 너무 존경해. 너무 존경해.
2: 아니, 이름이랑 참 어울려요.
3: 아, 정말.
1: 아니, 한국 분이
0: Bella's Korean friend gave her this name because it sounds cute.
2: 낯선 손님이 잘 안 오시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우리는
5: 저기 밑에서 화산 올라오는 길이 굽이굽이 돌아서 화산 만댕이까지 오잖아, 그지? 네. 그 길이 6km거든요. 정말로 그 길을 저도 여기 산 지가 한 20년 되는데 그 길을 올라오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힐링이 다 되어요.
2: 그 지금은 삼국유사면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고로면이라 그랬어요. 그래, 어른들이 고로면에 와가지고 심호흡을 세 번 하면은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5: 오, 한번 해보세요.
2: 심호흡 한번 합시다. 세 번. 네. 장수하실 겁니다.
0: Thanks to her cute Korean name, Bella bonds with villagers in no time.
6: 이래서 짠이에요.
5: 말숙 한국 이름이 뭐라 했어?
6: 말숙이
2: 우리 말
6: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딱 왔을 때 약간 고향 느낌 있었고 그래서 엄청 그 평화스럽고 그 친근한 느낌
5: 그렇죠.
6: 계속 올라가야 이렇게.
0: While talking about the village, Bella gets curious about what it's like to live here. This couple became captivated by Hwasan Village when they first visited 9 years ago. They found the highest lying plot of land in the village and moved there.
5: 저도 여기가 좋아가 틀을 잡고 이렇게 살거든요. 왜냐면 삶을 살수록 정이 가는 곳. 사방이 톡 트였잖아요. 막히는 곳이 없잖아.
6: 네.
5: 전체 다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눈 돌리는 장소가 다 명소가 되고 다 이쁜 장소예요.
0: It was because of the scenery that they decided to build a house here, which was not easy as they had to bring materials all the way to the top of the hill. Bella decides to stay for the night. But beautiful scenery does not cook for you. In rural areas, farming is essential. It's the chilly harvest season now.
5: Maze, 빨갛죠? 이래야 고춧가루 색깔도 이쁘고 고추도 안 하얘지는 거. 그래야 따면 돼. 그거 못 두면 돼. 이래가 또 여기 빨간 게 있고.
6: 몇 개 잘라야 돼요?
5: 몇 개 아니라 전체 다 자르고 가.
7: 한숙씩 놨다고 집에 가야 돼. 갈 때 또 꽃을 드릴게.
3: 전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7: 천천히 해.
0: She may never be able to finish her task. Her trip suddenly takes a spicy turn.
3: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쉬운 것 같아요.
0: Here's one more person who has never plucked chilies before. He's none other than the house owner's son-in-law.
7: 아이고, 활숙 씨는 잘 따고 있는데, 보자. 양도 적은데다가 꽃이 이런 거는 허예죠? 이거 뭔 써? 이런 색은 빨간색 사에 따야 돼. 이것도 허예죠? 말룸말룸만 건조기에 들어가면 에헤이 하기 싫으면. 이스방 고추 땄는 것보다 말숙씨 고추가 제대로 배하는 이쁘게 따고 이스방 고추는 덜 익는 거 많이 따놨네.
8: 이제
7: 배하라고.
8: 이런 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칭찬하시면서 이제 다 따셔야 되겠네. 저는 좀 하다가 돌만 딸 거거든요. 돌 같은 거 좀 큰 거 들면은 와 우리 사회 힘 세다고 저 옆에 저 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들면은 와 우리 사회 최고다 하면서 계속 이제 점점 그렇게 하는 거죠.
0: As the old proverb goes, praise breeds willingness. Because of the sweet words of praise, Bella has harvested a lot of chilies.
7: 이게 물이 들어가면 안 돼, 꽃처럼. 지금은 시원한 손이 들어가니까 온몸이 시원하지?
3: 네, 몸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0: Go, Marsuk! After finishing working with chilies, she tries her hand at chopping firewood.
3: 근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9: 무겁죠?
3: 한번 해볼까요?
9: 어이구, 잘했다. 오, 잘했어요. 아이고.
3: 재밌어요. 좋은 운동이에요.
10: 아니, 영상 해볼 수 없어요.
3: 좋아요. 저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어서. 이야.
0: In Hwasan Village, which is located 800 meters above sea level, winter starts early. So preparing firewood is very important.
8: 지금은 기계 쓰지만 예전에는 처음에 시골 왔을 때는 큰 도끼 있죠. 큰 도끼. 그거 갈 수 있어.
3: 아, 이렇게.
8: 그렇죠. 거의 이제.
0: With mechanical gear and two workers, the job is done in no time. It's going to be a warm winter. It's time to cook something for Marsuk, who has worked hard today. But it's the son-in-law who is cooking. It looks like he's a good cook.
8: 어머니 손맛이 저희 엄마랑 다르다 보니까 좀 입이 안 맞더라고요.
11: 두부 한 개만 그래서 이제 먹고 싶다.
8: 그래요? 기다리세요. 줄게요.
11: 두부 한 개만 먹고 싶다.
8: 그래서 그냥 일도 힘들게 했는데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싶어서 제가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11: 두부 한 개만 먹고
7: 싶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잖아요. 얼마나 부담 큰지 압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밥을 먹으니까 반찬 해먹으니까 참 편안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0: The son-in-law comes to help every weekend. After spending many years as one

0: and family, they have learned to respect each other's tastes. They are now comfortable enough to cook what they want for themselves. A meal prepared by the mother-in-law and her son-in-law.
1: 많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2: 이 고기 잘해요.
3: 고생했습니다.
4: 고소하네요. 맛있어요. 여기는 반찬이 맛이 없어도 공기 하나로 밥을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5: 혼자 사잖아요, 가족 없이. 그래서 이런 가족이랑 먹는 게처럼 하니까 그거만 아니고 이렇게 풍경 좋고 높은 곳에서 이런 거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4: 고향이 그립거나 집밥이 그리면 언제든지 오면은 맛있게 해드릴게요.
5: 감사합니다.
4: 여기 나는 토속 음식으로 다 해드릴게요.
6: 좀 있으면은 뒤로 해가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네, 그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네.
0: Scenery that would have never been discovered if this barren highland area hadn't been cultivated.
5: 일단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7: 부러우세요?
5: 네, 저는 부러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 살기 때문에 산 아니고 건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늘이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노을도 보기 힘들고 근데 여기서 여기 낮아도 노을이 보여요.
0: It's not surprising that the longer you live here, the more you like this place. Where you can always find comfort in nature and meet kind-hearted people.

0: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여기 네. 온기가 엄청 많아요.
1: 우와. 이게 무엇인고 엄청 크다, 진짜.
2: 우와. 우리 한 3,600m.
1: 3,600m.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우와.
3: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2: 그래, 양념. 맞습니다.
1: 저는 이렇게 큰 가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온기 피자가 되는 건데.
0: 어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우.
1: 아이고 내 온기.
2: 아깝네.

0: 아, 바다다.
1: 바다네요.
0: 울산 바다.
1: 그러니까.
0: 아, 드디어 바다에 갔습니다.
1: 어제는 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지, 어제는. 네.
0: 아니, 그래도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오늘 몰랐던 또... 게 많죠.
0: 예?
1: 몰랐던 게 많죠.
0: 너무 많아. 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1: 오늘 바다부터. 이제 여기 송정에 네. 이제 어촌 정주어항이었거든요, 여기가. 이곳에 네? 이곳에 어민들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네. 어촌 정주어항이라 그런대요.
0: 아.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큰 광역시인데 이런 작은 폭우랑
1: 그러니까 막... 오히려 광역시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런 어촌들까지도 다 그 시 경계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0: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 그럼 송정. 네. 송정 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송정 송정항.
0: 송정항.
1: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네. 또 이곳 바다를 생활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네.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해녀?
1: 네.
0: 여기 해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0: 진짜? 네.
1: 그리고 와. 뿐만 아니라 네. 해녀들의 삶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네.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0: 체험까지?
1: 네.
0: 아, 저 운동을 하고 왔었어야 되나.
1: 아, 펌핑업, 펌핑업.

0: 진짜 해녀야.
1: 그러니까요. 네. 와, 지금 이렇게 뭘 이렇게 벌써 하고 계세요?
2: 아. 물에 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준비. 네. 아 그러면 저희도 저희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네. 저희도 같이?
2: 예예예. 예, 예.
0: 같이 가세요?
1: 이 예, 예. 바다에 가면 예, 예. 뭐가 있어요?
3: 소라. 네. 전복, 네. 해삼,
4: 설아, 네. 전복, 해삼,
3: 생선게,
4: 생게,
0: 생게.
4: 뭐 낙지, 문어 이런 건 없어요?
2: 다 있어요.
0: 있어?
2: 예예. 예.
0: 돌문어도 있어요.
3: 돌문어도 있는데 그걸 좀 보기가 힘들어.
4: 아, 그치 힘들지. 아.
2: 그 제수 좋은 날은 이제 해녀들이 가면 낙지도 문어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뭐 어떤 날 안 볼 때는 희야 때문에 안 볼 때는 안 보고. 아,
4: 와, 이 납덩어리. 여기 그러면 네. 수심이 얼마나 되는데요?
3: 수심이 좀 깊은 데는 뭐 2m, 3m 되고 해녀들은 보통 뭐
4: 5m 정도 들어요.
3: 5m까지는
4: 못 가요. 아, 그럼 한 3-4m 정도.
3: 3, 2, 3m. 3m 예. 2-3m 정도.
4: 수영 해 보셨어요?
1: 어, 저는
4: 해 봤죠.
1: 어, 가련 국민학교 수영부 출신입니다.
2: 해녀보다 더 또 잘하는
4: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네. 아니 바다.
3: 바다.
4: 아, 바다. 네.
1: 바다.
4: 네.
1: 바다. 바다 수영을 또 제가 또 저 외가가 또 저기 해운대.
4: 와. 해운대요.
1: 방학마다 또 가가지고 빵 막 우리. 아. 그나저나 네. 지호 씨야말로 진짜.
4: 저는 이제
1: 바다 수영, 좋아하시잖아요.
4: 저도 이제 바다 수영했었죠. 네. 네, 바다 수영 좋아하고.
1: 스킨스쿠버
4: 예전에 네, 하시고. 스킨스쿠버도 뭐 잠깐 어. 이렇게 담궜기만.
3: 오, 오늘 잘하시겠네 그럼 조금 그래. 깊은 데 가도.
4: 아, 갑자기 그런 말 해놓고 아, 못하면 안 되니까.
1: 맞아.
4: 진짜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골라 입으면 돼요?
3: 예. 와. 또 한복.
4: 와, 한복.
1: 네.
4: 아, 자. 사이즈. 엑셀 라지.

0: 수경은 수경은
1: 있습니다.
0: 수경 이거 숯 갖고 닦으면
1: 오이씨
0: 네, 뭐야 이거 좀 많이 안 끼거든요.
1: 이게 4kg 맞아?
2: 성에 끼는 게 쑥으로 깎이면 쑥으로 닦으면 예, 좋아져요.
0: 예, 방지하는 거.
2: 아, 진짜.
0: 지금 한 88.
1: 4kg 아닌데 이거.
0: 몸이다 이제.
3: 근데 안 불러나게.
1: 야.
0: 자, 이거 여기도 아, 예. 요거 가지고 네, 네. 4kg 그거 하니까 무거워요. 우리는 사관이라니까
1: 이거 10kg 되는 거 같은데.
4: 사관 같은 뭐 10kg.
0: 아, 18kg 20kg 또 아주 봐도 이거만.
1: 아, 진짜.
0: 아이고.
2: 형님 오늘 수고하시네.
4: 선배가 저쪽으로.
1: 야, 이거 들어가죠. 바구니
2: 네, 여기 있습니다.
4: 아. 네, 들어갈게요.
1: 중불독 없이 바로 들어가.
4: 아이고야, 물도 억수로 나네.
1: 강하게 키워주시려나.
2: 아. 이야, 차갑다. 아,
1: 차갑다.
0: 차갑다, 시원하구만.
1: 아, 이거 동해바다였지?
4: 그래도 복받았네. 어. 오늘 이 시야가 참 좋네.
0: 그래. 비도 안 오고 날씨도
4: 좋구만. 고쇼.
2: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 허벅지.
4: 미안해. 빨리 가요, 가요.

0: 와, 여기 보여 보여? 고기가 엄청 많아.
1: 맞아, 일단 우리 운전하실 거 맞죠?
0: 네.
1: 여기 전부 다
2: 내가 이제 좋대, 내가 이제.

0: 있네. 전부 전부.
1: 저 뒤에 살찐 데도 있어.
0: 어.
1: 그러니까 되게 좋은 데 안 살고 있어요.
0: 네.
1: 지 몸을 도와줘. 수련에 사끄러운 데 들어가 있지.
0: 그러니까.
1: 예, 전부터.
0: 보이스 이런 데도 방금 해줬어. 오. 이야. 나는 우리 혜연이 옆에 붙어 다니면 나 캐주셔.
2: 나는 왜 없어?
3: 이게
2: 이쪽으로. 아, 4살 정도. 야, 내가 이제 교체에 내달려야 돼.

0: 깨질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1: 야, 딱 들어줘.
0: 그니까.
2: 해야겠다. 딱 고추가 되지. 이 성격이. 한 번에 반기네.
3: 근데 끝나네.
4: 그니까 되게 네, 쉽지 않대요. 네, 또 다른 네, 것도.
5: 어, 새우. 여기 보겠다, 여기. 고래 같아, 고래.

0: 밖에서 뵀을 때는 이렇게 덕이 있으신 수채였는데 아 물속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팬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바빠, 너무. 와.
1: 팬들은 하나는 그러니까. 맛있다고 먹어.
2: 진짜 우리는 와. 잘 찾기도 힘든데.
0: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1: 다이스가
0: 같아나니까 잘 안 보여요. 거의 타이밍으로 돌려도 그냥 잠깐 그럴 수 있는 거죠.
2: 야, 이렇게 물질 하시면 하루 몇 시간?
3: 4시간, 6시간.
2: 아. 오래. 아, 5시간, 6시간?
3: 오래.
2: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잡으시면 일당이 얼마 정도 버실 거예요?
3: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고.
2: 아, 모르고.
3: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잡는 날도 있고.
2: 예.

0: 조금 더?
1: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죠. 어, 먹으러 가야죠.
0: 먹으러 가요? 예. 네. 아, 무거워.
1: 지금.
0: 아따. 되겠다.
2: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잡은 것 같구만.
0: 와. 야. 아저씨, 맛있겠어.
3: 아, 참. 알이 굵어, 알이
2: 굵어. 제가 좀 작네.
4: 알이 굵어.
2: 이거 봐.
4: 성게.
2: 우와. 아. 성게. 자연 성게.
4: 와. 야, 이거 맨손으로 잡아도 진짜.
2: 잘 있네.
0: 고생하셨습니다.
5: 아, 근데 이거 잠깐 들어갔던 건데도, 야, 이 칼로리 소모 엄청 날 것 같아요.
6: 예, 칼로리 소모는 심하죠. 그 날이 또 좋을 때는 약간 됐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힘들죠.
2: 아, 아니, 이게 되게 잔잔한 것 같았는데,
6: 예.
2: 생각보다 물살이 세더라고요.
5: 몸이 계속 이렇게 쓸려가지고.
6: 물살이 세고.
0: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대 찧었어요. 너무 져가지고. 아, 아파.
5: 아니, 그러니까 바위틈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계속 이렇게 돼요.
6: 예,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체험 안 해보고는 해녀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지.
2: 그리고 이 전복 따는 게. 너무 어렵네요.
6: 어렵죠. 한 방에 이래 보고 한 번에 딱 당겨야 되지. 두 번 이래 만지게라면 돌에 딱 붙어 안 떨어져.
7: 그렇게 힘이 좋더라고요.
5: 아니 나는 이쪽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물속에서 너무 우아하죠.
2: 그러니까.
5: 이렇게 쫙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나는 진짜 바다 사자나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
6: 결국 또 바다 사자 얘기라고.
0: 아, 별명이 바다 사자예요?
6: 바다 물개라 해야 되네.
5: 물개? 아, 어머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물개보다는 좀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이시잖아요.
6: 그래도 막 인형 살찐 거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체질대로 살아야지. 저기는 내가 어디 사진 찍으러 가면 한 2.1을 괴롭고 찍는다고. 근데 오늘은 뭐 괴롭을 해도 괴롭고.
5: 아니, 근데 저게 이 체형이 또 물속에 들어가시니까.
6: 나도 그래요.
5: 엄청 날쌔세요.
6: 저거 엄청 잘 따는 아들이에요.
2: 한번 들어가면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세요?
6: 한 몇 시간은 하죠.
7: 서너 시간씩.
6: 그 생계에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직장 가듯이 우리 둘이 생각하고 다 우리
7: 맞아요.
6: 예, 직장이다 생각하고.
5: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촬영 끝나서 이제 자 갑시다 하는데 계속 돈 벌고 계셔. 또
2: 들어온 김에. 아,
6: 예.
2: 아,
6: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2: 저 이제 저희가 다른 걸 한번 먹어보러 할까요?
6: 네.
2: 먹을 수 있잖아요.
6: 예.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우리가 잡은 그렇죠. 전복과 뿔소라 그리고
2: 네, 우리가 잡은 건 여기에서 한 요만큼 5분의 1?
1: 3분의 1.
3: 그러니까 요래 애가 한 다시 보이소.
1: 네. 일단 먹어보고.
3: 성게 맛이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좋을 거예요. 바다 한 상을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2: 성게는 신선해야 되거든.
3: 예.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려니까 그래 갖다. 와. 요새 이제처.
1: 완전 와.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3: 바다로 통째로 다 드시는 거죠?
4: 맞아.
1: 네. 고소하고
4: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크리미하고
1: 약간 크림 크림 맛.
4: 와, 약간 우유 같은 맛도 있어.
3: 네. 더 다시 보고 이제 그다음에 전복도 말아보고.
1: 전복을 일단 그냥 한번.
3: 와. 기름장이요. 자연산이라나.
1: 와, 어떻게 이렇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 자연산이니까. 네.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4: 전복이.
1: 아, 씹을수록 더 맛있는데? 네,
4: 입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너무 연해서.
1: 아니, 씹을수록 바다 냄새랑 이 단맛이 엄청나네요.
3: 네네. 아니,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다. 하나 한번 먹자, 그럼. 네.
5: 너무 맛있겠어요,
1: 이거. 네, 뿔소라.
3: 맛있다.
4: 근데 맨날 이렇게 드셔도 안 질리죠.
3: 네, 안 질리죠.
1: 뿔소라 대박.
3: 예.
1: 너무 맛있다.
3: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다 민달팽이 군소.
4: 군소.
1: 네. 군소.
3: 예. 식감이.
1: 달팽이에요?
3: 예.
4: 이건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나요?
3: 아니, 이것도 진짜 많이 나요.
5: 여기 많이 났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3: 근데 사람들은 뿔소라도 제주도에서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기도 많이 나요.
4: 야, 이거는.
3: 맛있어. 식감이 쫄깃해. 진짜 맛있어.
4: 야, 이거 탁 떠오른다, 이거.
3: 니는 아무 곳에 가서 드실 수 없는 것만 튀기지 있는 거야.
1: 아니,
3: 네.
1: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바다 냄새가 난다. 전체적으로 향이 되게 바다 향이네.
4: 이게 조금 더 어른의 맛.
3: 우리는 이거 시골에서는 이거 제사상에 산적으로 다 올라가요.
1: 아, 이게?
3: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 얘는 응. 뭐예요? 약간 국도 아니고
3: 국찜
4: 계속 끓이고 계시더라고.
3: 국찜이라고.
1: 국찜?
3: 네.
5: 고동 작은 거 소라 말고 작은 거 있죠. 그거하고 백에 딱 붙은 딱잎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하고 넣고 그리 이거 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큰 일치노 주로 많이 해요.
3: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큰 행사 할 때 네. 이런 걸 이제
4: 아 그렇죠. 이 맛이야.
1: 이거
4: 이거
1: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이거 향 이거 방아향?
3: 방아향.
1: 아, 그죠? 네. 방아는 이쪽에만 많이 먹는 거잖아요.
3: 경상도에만 방아. 네.
4: 근데 또 여기 방아라고 하면은 또 안 통해.
1: 빠이 뿌리.
4: 이렇게
1: 어려워. 처음 먹어봤어요.
4: 이게 정말로 경남의 향토의 맛이에요.
5: 예, 맞아요.
1: 와, 왜 이런 거를 서울에 안 주지?
3: 근데 이거는 방아인 같은 데는 저 전라도 쪽이나 윗지방에는 안 드시잖아요. 향이 강해요.
4: 아, 이거 진짜
1: 안 먹어요.
4: 경남이야, 경남. 이 맛은
1: 딱
4: 경남
1: 여기만
4: 맛이야.
1: 있는 거야.
3: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거 가게 하나 차릴까요? 드시나요?
4: 어, 하시죠, 진짜.
1: 안 갈시대. 아, 아, 그러면 그 해녀하시는 분 해녀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 한 40년 정도.
1: 와, 40년?
5: 네. 뭐 하루 이틀 간 거는 그 앞전부터 나가고.
3: 둘 다 중학교 친구예요.
1: 중학교 친구?
3: 네.
1: 대박.
3: 어째 시집 오다 보이다.
1: 또 같이.
3: 먼저 오가 있대요.
1: 아니, 니도 여기 왔나?
4: 그럼 어릴 때도 여기 바다 들어가서 놀고 그러셨어요?
3: 그렇죠. 어릴 때도 맨 마치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 타고.
4: 그러면 바다.

0: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옛날이랑 비교해 보시면.
1: 그렇죠. 많이 보이죠.
0: 어떻게 달라졌어요?
1: 우리 어릴 때는 보면 해초 같은 거라든지 고기 같은 거 물 밑에 들어가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보기가 힘들어.
2: 아니 여기가 생계잖아요. 그죠?
1: 그렇죠. 예. 네.
3: 그래 직장이라든지 바다 갔다 올 날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오늘 가지 마라 해도 우리 직장이니까 또 날이 좀
1: 눈만 뜨면 바다 보면 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2: 저, 아직도? 예.
1: 네.
2: 와.
3: 아, 뭐 돈이 뭐, 생기니까.
1: 그렇지.
3: 힘은 들어도.
2: 그렇지.
3: 갔다 오면 뭐 돈이 이제 생기고 또 자식들한테 구애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터더니.
1: 좋은 직장, 정년퇴직도 없이 네. 하고 싶은 말고 진짜
0: 좋은. 말씀하니까
1: 좋다. 예, 예. 좋은 예. 직장이잖아요.
2: 그러면 여기는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3: 한 30명 정도.
2: 아, 진짜?
1: 네. 네.
3: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80몇 살 되는 분들은 작년부터는
2: 이제 조금 힘드시니까
1: 예, 예.
2: 아, 나이가 있으시죠.
1: 그분들은 고향이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이
2: 있어요. 제주에서?
1: 제주에서 어릴 때 여기 나와 버리러 나와가지고 네. 20대 때 네. 좋은 아저씨들 만나가 결혼해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2: 그 여기서?
1: 예, 예.
3: 그런 게 많이 있어요.
2: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해녀들도
1: 예.
2: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을 것 같아.
1: 예, 예, 있어요.
2: 있어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왜 잘 잡으신 분들은
1: 상군.
2: 그럼 그 다음은?
1: 중군.
2: 아, 상급, 중군, 하군.
1: 하군.
2: 아, 이렇게 네, 세 개로 네. 분류가
1: 예,
2: 되는 거예요?
1: 예, 예, 예. 우리는 상군.
2: 아, 당연히 뭐 여기 당연히 뭐 상군이시겠지.
0: 우리는 상군이시... 우리는 초짜.
1: 똥군.
0: 똥군.
1: 첫자로 여기서는 똥군.
0: 우리는 똥군. 우리는 뭐
2: 전복 똥군도 안 돼.
0: 아 그래도 군자 돌림 넣어주시는 게 어디야.
2: 아 그러네. 똥군이네 우리는. 아 우리 똥군이 잡아온 거 조금 먹어.
0: 똥군은 그냥 예, 형.
2: 이거 밥도 그냥. 저희 해주시는 거죠?
1: 네. 와, 이거 특색이 찰밥이구만. 찰밥으로.
2: 찰밥으로.
1: 네.
2: 와,
1: 네.
3: 직접 손으로 다 지은 농사예요.
1: 네. 여기서 다 농사 지은 거. 많이 드세요.
2: 아 이거 되게 신박한 맛이네.
0: 군소 이게 진짜.
1: 군소 이게 남자들 정력에도 좋다. 많이 다 드셔.
2: 와, 근데 입안에서 계속 바다 향기가 나.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This is Jongno-gu District, Seoul, where long-standing history and countless people's lives have come and gone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will stop by Jongno momentarily, where the remnants of the old days are blended harmoniously with what makes the place so vibrant today.
3: 어린 시절 보물 찾기 다들 해보셨죠?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곳은 서울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 종로에서 특별한 보물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 'To recall the memory, scavenger hunts seem to have become more fun and exciting when objects were found in places I had never anticipated to be in. The first treasure hidden in Jongno, where could it be? 경복궁 Palace, an ideal place to visit all year round. We heard there's a very special area right across Yangcheungmun Gate, the west gate of the palace, so we had to check it out. A small park located between the skyscrapers of the downtown area, it's Tongyidong Maul Madang. Once on the verge of a sudden removal, the park has managed to keep its ground thanks to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local residents. Let's get into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a small park in the downtown. Hwang Doo-jin is an architect who has been working hard with fellow residents of the town to protect the park for a very long time.
4: 1997년인가에 네.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짜투리 땅들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쌈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10개의 도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한 20몇 년 됐죠.
5: 와.
4: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민간인한테 소유권이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의 일인데요.
5: 네.
4: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근처에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그때 저희가 여기서 서명록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거기다 서명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를 또 서울시청이 다시 사서
5: 그러니까요. 이 공원의 예전 모습도 참 궁금하거든요.
4: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
5: 네.
4: 그때 정말 이 공원이 좋아서 사실 일로 이사 온 것도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있었습니다.
5: 네.
4: 예, 이건 뭐 아주 잘생긴 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여기 있는데 옛날로 치면 당산목이겠죠.
5: 네.
4: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이쪽에 이제 정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원은 다 장애인도 휠체어 갖고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원이고
5: 네. 아 그러니까 뭐 턱이 없네요.
4: 네, 네, 약간의 경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네. 다 저 장애인 규정에다 맞게 하셨더라고요.
5: 네.
4: 그리고 뭐 그 약간의 놀이기구 같은 거 있어서 여전히 동네 분들 와서 아침에 네. 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뭐 수조경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서
5: 네.
4: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저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 정도로 작고 예쁜
5: 예.
4: 그런 공원은 흔치 않을 거예요.
5: 맞습니다.
4: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2: As a place kept intac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their affection and love could be felt in many places of the park. These six chairs immediately caught our attention.
5: 이게 보니까 그 기부를 한 의자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보통은 공원에 오면 의자들은 이렇게 다 고정이 돼 있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0: The movable chairs have become the face of 동이동 마을마당.
1: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공원에 이렇게 이동 가능한 의자를 갖다 놓는 게 추세예요. 오. 그러면 이제 뭐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들어갈 수 있고,
2: 네네네.
1: 뭐 이제 뭐 한겨울에는 햇빛 쬐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선택권을 주는 건데 또 이 공공장소니까 그 종로구청에 또 심의를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의자 6개를 갖다 놔도 된다.
2: 근데 이거 움직이는 의자니까 누가 뭐 가져가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 에피소드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개가 없어진 적이 있는데 공원에 지금 CCTV가 두 개가 있거든요.
2: 네.
1: 나중에 이제 저희도 막 경찰에 연락해서 네.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대형견
2: 네.
1: 이 여기 저 주인이랑 왔다가
2: 아, 반려동물 이제 이거
1: 예, 묶어
2: 놓은 목줄을 묶어 놨는데
1: 근데 끌려... 워낙 큰 개니까
2: 끌고 간 거예요?
1: 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야. 의자 사고 있어요.
0: A place where we can forget how grateful it is because it's always there by our side. But a place that always greets and generously gives relaxation to people. That's what parks are known for. As the residents' hearts and love for the park accumulated over time, 동이동 마을마당 has now seeped naturally into the daily lives of the locals.
1: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공원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열려져 있는 곳이니까 뭐 거기서 딱히 뭐 어떤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은 공원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사회가 성숙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들어서는 곳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거기를 계속 공원을 유지한다 하면은 그건 그만큼 그 사회가 공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잘 지켜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Moreover, 동이동 Village, which boasts a high quality of life, has an eye-catching building at the heart of it. It's 동이동 보안인, made with wood in 1936. It was up and running as an actual inn until 2004.
2: 이제 동네 걸리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아주 오래된 여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판 보시면은 정말 오래된 여관 같아요. 꿋꿋하게 여기에 오래 이렇게 남아 있고 보존돼 있습니다.
0: Even poet 서정주 had once stayed at this place. I also had the pleasure of leaving my mark in such a meaningful place. 인, standing tall for over 80 years while holding all the traces of the past. The pictures hung on the walls have piqued our interest.
2: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여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시민분들 또 관광객분들한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카이브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0: Once an accommodation for countless guests, it has now reopened and renovated as a complex cultural space, serving as a gallery and others to greet people once again.
2: 참 이게 낡았지만 참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한다는 것도 너무 새롭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낡으면 다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바꾸려고 다들 하는데 아, 참 이 공간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보안영화관이라는 게 근현대사를 기록해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정말 문화 유산으로 정말 가치

0: birthplace of King Sejong the Great. To leave a trace of memory, we are in... A path we walk every day can sometimes turn out to be a trip when walked slowly. Especially when walking all corners of the alley, we get to stumble across an unexpected surprise. It reminded me of the arcade I always couldn't resist stopping by on the way home after school. Started out as Yong Arcade in 1988, it almost faced being out of business in 2011. But it was restored by those who share memories of this place and is still being loved by many people of Sachon. Now, it's time to brag my gaming skills. Playing my childhood games reminded me of the friends I used to play them with. What normally happens in arcades is that you become friends with strangers through games. The master of games in this arcade, it turns out he is the owner of the place.
1: 오락실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2: 없죠?
1: 네. 네, 동네마다. 네, 옛날 오락실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추억을 이제 떠올리면 오락실은 항상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계셔갖고 네. 돈 동전 바꿔주시고
2: 맞아요, 맞아요.
1: 실제 손으로 이렇게 동전 바꿔주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2: 이렇게 이렇게 참고 네. 이렇게 이렇게.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2: 네.
1: 근데 어떻게 여기 오락실을 하시게 된 거예요?
2: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동네인데.
1: 네.
2: 근데 이제 여기가 실제로 오락실 자리였어요.
1: 오.
2: 네, 이제 실제 오락실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추억이 있었는데,
1: 네네.
2: 그 오락실이 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1: 네네네.
2: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1: 아, 네. 직접 인수하신 거예요?
2: 네.
1: 어릴 때부터 다니던 오락실을.
2: 네.
1: 직접 사장님이.
2: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88 올림픽 네. 우리나라 이제 급속 성장하던 시절에 네 그때
1: 불렁쇠
2: 당시...
1: 불렁쇠 굴리는 거 알아요?
2: 불렁쇠 불렁쇠 아 불렁쇠 칼라 TV 보면서
1: 네.
2: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전자 기기의 이제 등장 또 일제에서 오는 뭐 그런 어떤 뭐 일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전자 제품들 막 이런 것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 이 동네에 오락실만 한 15개가 있었어요.
1: 아.
2: 이 골목에.
1: 이야.
2: 이 골목에 15개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오락실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 오락실이 이제 문 닫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1: 네.
2: 제가 이제 인수를 했죠.
1: 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1: 이런 동네 골목골목에 이렇게 추억의 오락실이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그 소중한 것 같아요.
2: 그쵸?
1: 예전 네. 추억도 떠올릴 수 있고.
0: In an age where all things seem to disappear so fast, Seol Jae-woo has kept the memories of those who lived the same age as him from fading away. As a born and raised Sachon resident, Mr. Seol says he retrieves his forgotten childhood memories and finds comfort and healing whenever he walks the alleyways of the town. With him, we visited another place where the old vibes of Sachon still exist to this day.
3: 어렸을 때부터 가져가는데
1: 빵집인데 이 동네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래된 빵집 같은 느낌.
3: 왕고의 느낌이죠.
1: 그죠? 그런 네. 느낌 딱 맞죠?
3: 네.
0: While unflashy, this local bakery has been known for its portions and hearty breads.
3: 빵집에 오면은
1: 네.
3: 저의 추억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달달한 설탕과 이
1: 아우.
3: 빵들의

0: 너무 좋아.
1: 너무 좋죠. 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빵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들도 있고.
2: 어? 그 빵 아직도 있습니까?
1: 아직도 있죠. 아. 옛날 빵들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도 있지만 어렸을 때도 계속 봤던 빵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0: 있죠. 네.
2: 어떤 빵이 제일 잘 나가고 어릴 때 남아있는 빵입니까?
1: 요게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네네. 이 동네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요즘은 또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선물로 많이 사가시는
2: 콘브레드. 네.
1: 초코 좋아하시잖아요. 초코 모양을 좀 했죠.
2: 어? 진짜 그러네? 여기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빵집이?
1: 17년간 한 3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38년? 이야. 기억에 남는 손님 있습니까?
1: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네. 30년 전에 이민 가셨던 분이 진짜 거의 30년 만에 딱 와서 저희가 와서 아 아직도 있구나 그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다른 데를 둘러봐도 다 없어졌는데 저희 가게는 딱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1년마다 매번 한국 들어올 때 들리시는 그런 손님도 있고 네. 처음에 지금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서비스 한 개씩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도 임산부가 오셨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부모에도 이제 더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좀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햄버거도 딱 드리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기억이 계속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데리고 오시고
2: 그 아이가 또 아이가 커서 다녀오게 되고
1: 매일 돌, 두 돌, 세 돌에서 그 애가 초등학교까지 매년 오시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인사분들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그런 손님들의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3: It may well be a place that gives comfort to everyone who stops by. This old hamburger is what Mr. Sar says he can die for. Let's take a bite of his memory.
2: 이 안에 이 양배추랑
0: 케찹이랑
2: 섞어진 거 이거
0: 맞아.
2: 이 맛을 먹어.
3: The Baker's family has been keeping the neighborhood fed and has been the history of Sachon since 1987.
4: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 서촌이라는 곳은 이 서촌에서 우리가 막 되게 급변하고 많이 바뀌는 그런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동네 그리고 풍경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 Another treasure found in the heart of Seoul. The natural scenery, where you can feel the beauty of time for yourself, is truly magnificent.

0: A peaceful place that didn't seem possible to exist in Seoul. On the outskirts of Pwamdong, everything seems so laid back and relaxed on this side of town. We met a lady who says she is happy to age along with the time of Jongno.
1: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인왕산. 야, 정말 뭐 병풍처럼 이렇게 멋있게. 야.
2: 그리고 이제 인왕산이고 이제 이쪽이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1: 북악산.
0: 이경옥 says she recalls how Jongno used to look back when she lived here in the 60s and 70s. The place we visited with her is.
1: 아,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백사실 계곡길이라고 해서 여기에 백사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백사실이라는 거는 백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항복의 호가 백사였다 해서 백사실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백악산, 여기 뒤에 있는 게 백악산이라고도 하지만 백악산이라고 하거든요. 왜 백악이라고 했냐면 흰백자예요. 그런데 왜 왜냐면 바위산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위산이기 때문에 흰색처럼 보여서 산인데 그래서 백악에서 백사. 그래서 백사실. 그러니까 야. 백사가 있는 곳. 너무 아름답죠.
1: 여기서 보는 이 산세,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0: She said she once left Jongno but returned to seek happiness.
1: What is the fruit like? 한참 동안 바라보시는 게 이 동네에 추억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2: 네, 많습니다. 저기 제 앞에 보이는 게 인왕산이거든요. 근데 약간의 지금 먹구름처럼 있으면서 하얀 막 해도 비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놀이터였거든요, 저기가. 근데 저렇게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인왕산 아래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물도 있었고 이렇게 계곡이 있었어요. 백사실 계곡처럼 계곡이 있었고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계곡물도 막 흐르고 그다음 우물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에 물이 차는 거를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면서 계곡물 불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몇 감듯이 이제 놀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 백사실 계곡에 오면 인왕산을 닮은 계곡과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원래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두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마음에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인왕산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맛을 몰랐다가 지금 바라보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네요.
0: She pulls out a picture she had been valuing to herself.
2: 이게 이제 인왕산 여기랑 닮지 않았나요? 너무 똑같죠. 그렇죠. 너무 똑같죠. 이게 68년 여기 뒤에 적혀 있죠. 68년
1: 8월 22일
2: 100일 기념인데 저희 동생. 동생 100일 기념에서 인왕산인데 여기랑 너무 그러니까 닮았어요.
1: 동생이고 언니.
2: 누나.
1: 어머니.
2: 할머니였어요.
1: 할머니.
2: 저희 할머님.
0: We reach out for things of our own whenever we are feeling down. To Miss Lee, it's this place and scenery that remind her of childhood warmth and the happy and nostalgic memories to remember. Maybe that is why the little girl is still deeply in love with Jongno. Now let's head to the last location that is as timeless as it could be. A place where time seems to have stood still. It's a vinyl record bar that brings back old memories and vibes right from its entrance.
3: Softly, softly,
1: come to me. 이런 곳이 있었나요?
3: Touch my lips.
0: It reminds me of the old music tea cafe in the 80s.

0: 저기 계신 분이 여기 엘빗바 사장님 같은데. 아,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엘빗바 저 유명하다 들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1: 네, 어떤 노래?
0: 신청곡 됩니까?
1: 네, 당연히 그거 제 강점이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신청곡을 저희 그 장모님도 팬이셨던 아, 예.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
1: 소녀, 예. 예.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2: I even made song requests on a handwritten note.
3: 아, 나옵니다.
2: Let's take a moment to enjoy the music.

0: The place has over 5,000 vinyl records that the shop owner has been collecting since a kid.
1: 이게 그러니까 LP만의 이 감성이 있어요. 감성. 이 혹시 이게 판 약간 이렇게 그 아 역시 이 LP만의 이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요즘 막 음악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거는
2: 네. 틀려요. 네,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의 녹음이 그 당시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음역이랑 음악대가 굉장히 깊이 녹음이 돼요.
1: 맞아요.
2: CD는 깨끗하긴 하지만 잡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LP는 이 레코드 안에 굉장히 풍부한 음역대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저기 턴테이블 이 바늘과 이거 플라스틱이 닿아서 돌아가면서 이 구현되는 소리는 CD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그 잡음마저도 좋아요.
2: 그렇죠.
1: 듣기가 네,
2: 뭐 비싸다든가.
1: 뭔가 이 그 LP판에 네. 어떤 세월의 흔적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1: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이제 저도 이제 카세트와 LP 세대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예전에 이제 그 변진섭 씨의 네. LP를 처음 이제 들으면서 아, 예, 예. 자라오면서 또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귀에 꽂고 다니는
2: 저기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0: Wow, haven't seen this in a while.
1: 이 LP바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인가요?
2: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2010년쯤서부터 좀 많이 세상이 너무 디지털화되는 걸 급격히 느꼈어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네. 그러면서 제가 10대, 20대 때 뭐 8, 90년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대, 시간이. 네.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제를 제가 다니기도 했었지만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 가게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시간 8, 90년대에 대한 향수 그게 저를 이걸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1: 네.
2: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태어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에 제가 학교도 나오고 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하게 됐죠. 됐는데 기억이 나는 건 지금까지 사실상 그 4,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가 주 고객이었어요.
1: 네.
2: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20대 층들이 굉장히 이 레트로라든가 아날로그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 최근에는 거의 금토 주말에는 거의 20대가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1: 야.
2: 평일도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1: 네. 예전의 음악들의 가사를 이제 보면 유심히 보면 되게 문학적인 네. 내용도 되게 많았었고 시적인 표현도 아,
2: 그
1: 되게
2: 바로
1: 많았었고
2: 예, 예.
1: 그래서 맞습니다. 가슴에 꽂히는
2: 예, 그거.
1: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뭐 특히 뭐 산울림이라든가 뭐 네. 이문세 씨 이런 노래들을 뭐 대부분이 그런데 정말 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네.
0: The owner says he opened the shop in his hometown because he missed the old days and memories. He wishes that people in the neighborhood and friends stop by to hang out and share friendships while listening to old music.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의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1: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0: 먹어요.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도 돼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0: 돼요.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뻑뻑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3: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감사합니다.
2: 돼요.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한국에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아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네.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네.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1: 손시럽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아, 요. 네. 이렇게.
1: 네.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1: 네.
0: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dubu. Oh,
2: 자, 두부.
0: Oh, 개운하다. 와,
3: 베리굿인데 베리굿.
2: 이제 네, 형 주세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이탈리아 쿠키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3: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2: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3: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2: 아, 맞아.
3: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2: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에,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3: 어, 그럼요.
2: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3: 이거 먹고
2: 네 저도
3: 어? 이 타이밍에 한번
2: 이거지. 아,
3: 맛있는데요.
2: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3: 어, 네, 완전
2: 어, 느낌이 예,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의 요리 예,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3: 어,
2: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3: 어.
2: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3: 예.
2: 오, 진짜. 만능 술이에요. 만능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0: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3: 네.
0: 자.
3: 자.
2: 아리베데르치. Bye bye. 어, 진짜.
3: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3: 아, 아니, 정말 맛있어.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회의 진행을 맡은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궁중무용 무고로 오늘 음악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꽃을 감도는 듯한 정말 멋진 무대였는데요. 조선시대에는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무고와 같은 궁중무용을 쳤다고 합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축하하는 오늘 같은 음악회, 이렇게 귀한 손님들 모셨으니 이보다 더 어울리는 무대가 어디 있을까 싶었는데요. 정말 좋은 무대였죠. 네, 멋진 무대 선사해 주신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악방송은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지요. 2011년 11월 8일에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지요.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에서 개국식과 기념 공연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와,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남도민요 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그리고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을 두 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왜 웃으시나요? 네, 바로 저 박예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곡은 쑥대머리라는 곡인데요. 본래는 이 곡은 판소리 춘향가의 백미로 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의미가 깊고 정말 애정하는 곡인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면 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좋아해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남국악인 여러분들께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남대학교 예술대학의 이승희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께서 영남 해금앙상블이라는 팀을 구성하셨다고 해요. 바로 해담이라는 팀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금이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승희 교수님과 영남 해금앙상블 해담이 만들어내는 깨끼풍류와 지영이째 경기시나위 만나보실 텐데요, 그 무대 여러분의 추임새로 청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좋다 라는 추임새와 함께 그 무대 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깨끼풍류 지영이째 경기신화의 무대입니다. 얼씨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거기강 거기기거 거구거강 기라가리거 가리거 고거라가리거 강.

영남대학교 예술대학 이승희 교수님과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연주로 지영이째 경기시나미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깨끼풍류였습니다. 해금의 매력 그리고 해금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영남 국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영남 국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국악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젊은 국악인들이 꿈꾸는 무대가 바로 이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영남 국악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 여러분이 우리 민요의 멋을 선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려주실 곡은 부산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민요예요. 바로 뱃노래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뱃노래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중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뱃노래들로 무대를 구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 여러분들이 꾸며주실 뱃노래, 여러분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얼씨구!

부산 국립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이 함께 꾸민 무대였죠. 경기 뱃노래 그리고 신뱃노래 동해바다까지 너무나 신명 가득한 무대에 꾸며주셨는데요.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정말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과 더욱더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멋진 무대 꾸며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국악방송,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좋아해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악방송은 개국 초기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작음악도 개발해내고 또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에 힘써보자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국악방송이 주관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국내 최고의 창작음악 경연대회이자 또 젊은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곡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정말 국악계의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됐죠.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음악인들은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한류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배출한 음악인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팀은요, 2023년 올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바로 풍류공작소인데요. 옛사람들이 즐기던 풍류문화처럼 오늘날의 풍류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풍류의 멋을 즐겨보자 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음악회에서는 안땅과 날이 솟아 두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그중 날이 솟아라는 곡이 바로 이번에 풍류공작소에게 금상을 안겨준 곡이라고 하네요. 자, 21세기 새로운 풍류문화를 이끌어갈 음악인들을 소개합니다. 풍류공작소 여러분을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얼씨구!

0: 엘레나,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나요?
1: 세종이요.
0: 어, 맞아요. 세종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1: 세종대왕이죠.
0: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 만원권 집회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세종특별시에는 행정수도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1: 저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0: 이렇게 아늑한 세종에 정말 볼만한 보물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에요. 엘레나,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1: 지난주에 귀하 시험 봤거든요.
0: 아, 귀하 시험.
1: 그래서 귀하 시험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와 역사 여러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좀 많이 배웠어요.
0: 지금 우리가 갈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그 모든 대통령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1: 이제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떠나볼까요?
1: 네, 너무 좋죠.
2: Just a 5-minute walk from Sejong Lake Park. This is our destination for today. The Presidential Archives.
3: 저희는 200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은 역대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이곳 전시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뉴스에서만 보던 대통령분들이 다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다.
1: 맞아요.
2: This is the Hall of Former Presidents, where the stories of Korea's former presidents are brought together.
1: 단어로 그림을 만들어진 것 같은데.
0: 안 그래도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었거든. 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 연설문을 작성하잖아. 그 연설문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 대통령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IMF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개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1: 대통령에 대해 잘 몰라도 이런 단어만 보면
0: 그치, 그 시기에 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2: With that, our warm-up tour is complete. Let's dive into the main exhibits. The fourth floor explores the evolution of Korea's presidential system. From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augurations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cy.
4: 외국의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도 있지만은 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어린이한테 받은 서한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되게 특이한 점은 이 학생이 참외 씨앗 66개를 보냈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그 실제 참외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0: 다른 국가 어린이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4: 네.
0: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4: 그렇습니다.
0: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4: 네, 맞습니다.
2: Right. It feels like we're witnessing living history.
1: 와. 글씨가 참 예뻐요.
0: 한문을 너무 잘 쓰셨어요.
4: 네.
0: 와, 필체가 진짜.
2: This is where visitors can see the handwritten calligraphy of former presidents.
4: 한글이지만 또 의미 있는 제가 또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읽어 보실 수 있으시죠?
1: 기록이 역사다.
4: 네. 맞습니다.
1: 오케이.
4: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에 그 성남에 있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셨고 그때 요런 글을 남겨 주셨거든요. 예. 네.
0: 정말 기록관에 딱 알맞은 내용을 딱 써 주시고
4: 그렇습니다.
2: 하셨네.
4: 네.
2: Exactly. These records are what brings history to life. The third floor is called the President's Space. I wonder what we'll find here.
0: 딱 보니까 약간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0: 그럼 연구사님 네. 이곳에서는 그럼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1: 여기는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즐기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0: 아, 그냥 편하게 즐기면 네, 되나요?
1: 그렇습니다.
0: 가운데 앉아서 찍을까?
1: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Wow! Feels like we're at a summit meeting.
0: 대통령이 된 기분입니다. 엘리나는 어때?
5: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1: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0: 아, 바로 가볼까요?
1: 네. 네. 여기는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0: 혹시 그 대통령분들께서 서명하실 때 맞습니다. 이곳에서 하시잖아요.
1: 네.
0: 오, 너 얼마나 많이 찍어주는 거야?
5: 이런 사진 많이 찍을 수 아, 있는 맞지, 기회가 맞지. 없습니다.
0: 고마워, 고마워.
2: Let's be honest. Most people never get the chance to step inside a place like this. That alone makes these photos pretty special.
1: 춘추관이라고 프레스룸 아시죠? 네, 기자들과 예, 브리핑하는 공간인데요.
2: Whenever there's an important announcement, official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step up to the podium and brief the press. Looks like reporter Elena has a question for Taehyuk, the spokesperson.
6: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예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0: 5년 후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컬처가 더욱 주목받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step into places you've only seen on TV. No wonder it's such a memorable experience. Thanks to its incredible collection of exhibits, this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aces in the venue. It's where visitors can see the gifts received by Korean presidents.
1: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받으신 선물 중에 월석이 있는데요.
0: 혹시 저 젤리 안에 박혀 있는 게 그 월석인가요?
1: 맞습니다. 이 태극기도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갔다 온 것입니다.
2: Wow! From a moon rock to a Korean flag that traveled to the moon. The history of diplomacy is filled with some truly extraordinary gifts. But the value of these presidential gifts goes far beyond their rarity. The gifts exchanged during diplomatic visits often reflect the culture, traditions, and identity of each country. If Korea were to give a gift in return, what would be the perfect choice?
0: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모형 같은 거에다가 어떤 그런 레이저라든지 각인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네.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 점에서 가장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1: 엘레나는 어떠셨나요?
6: 저 몰도바에 그런 교관이 없거든요.
1: 네.
6: 그래서 아 몰도바에도 이런 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6: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실 세종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는 거를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통령 기록물 하면은 진짜 대통령 기록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이 더 많이 활용돼서 그런 것들이 연구나 어떤 그런 발전에 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2: The records of a president aren't just the story of one person. They're the story of a nation. Here, the footsteps of Korea's presidents and the moments that shaped modern Korean history come together in one place. And since it's open to everyone, be sure to add it to the itinerary when visiting Korea.

0: 일단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세라믹입니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했습니다. 아, 이게 종이가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요소다, 이 작업에.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로 이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이 사람이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소이구나.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약간의 좀 놀라움을 좀 자아내는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 작업에서 장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1: 저는 도예가 박종진입니다.

흙은 처음에 사람을 좀 되게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무 대단해서 겸손하다기보다 굳이 큰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 이게 처음에는 매력이 별로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흙을 만지다 보니 인류가 흙을 만져온 그런 수천년의 어떤 수만년의 시간성들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그 흙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차 이제 좀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영국 유학 시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흙을 쓰지 않고 다른 조형 실험,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식들을 좀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물질이 바로 종이였고, 그 종이가 아주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흙은 만지지 않은 채 한 달 정도를 그냥 종이와 사투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로 다양한 뭐 조각도 하고 뭐 접기라든가 뭐 찍기, 뭐 물성 실험 등 다양한 것들을 그냥 의지나 의도 없이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이 조형물 뭐 이런 것들 실험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한 겹 한 겹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았어요. 그냥 그때는 뭐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얘를 다시 써야 되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쌓았더니 한 이 정도의 더미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 조각이 요만한 더미에 응축되는 느낌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많은 동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종이와 흙에 대한 결합에 대한 사고를 처음으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학했던 곳이 해안가가 있는 해안 도시였는데,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 권역에서만 살다 보니 별로 그 익숙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어디 여행을 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되게 자주 접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불현듯 같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쌓였던 수만 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내가 상상하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두 가지 묘한 지점들이 겹쳐져서 제가 찾아낸 어떤 방식이 그리고 그런 형상이 지친과 닮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키친타올에 흙물을 발라서 접고 쌓고 구워서 종이는 태우고 흙만 남기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대한 서사적 측면, 예를 들면 뭐 신문지라든가 텍스트가 있는 종이라든가 그리고 한지, 뭐 그 한국의 전통 용지라든가 그 종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이 물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물질성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굽고 나서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물성을 보이는 것은 키친타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흡착이라기보다는 오일리한 그 성분 때문에 그 슬립이 위에 적층이 되는,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들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일반 티슈나 그냥 그 우리 화장지라고 하는 그런 용지는 너무 얇아서 핸들링하기가 이렇게 뭔가 접고 옮겨서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키친타올은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흙을 머금은 상태가 돼서 나중에 후가공이 되게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일단은 그 기존 도예 작업의 약간 프로세스의 전복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건 또 다시 이제 도예를 좀 했던 학생 시절에 품었던 질문이에요. 의문이고. 왜 우리는 금속이나 유리나 뭐 다른 목공이나 매체처럼 뭔가 하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다듬고 다시 녹이고 다시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없는 걸까? 흙은 왜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불에 의해서 결정되고 불의 판단을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의 운명론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업자로서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좀 품었던 의문들, 예를 들면 이제 가마를 굽고 나서 후가공이 거의 안 되잖아요. 바닥을 좀 연마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또 다른 단계의 또 작업 단계로 이 책을 끌고 올 수 있어서 저는 뭐 종이라는 물질성들을 써서 처음에 그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가공이 되는 이 표면성이 사실은 지금 작업에서 가장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베 재단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작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 어떤 분야들에서 나오는 물성의 응축에서 나오는 다양한 좋은 작업들이 아카이빙이 되면서 제가 이번에 출품했던 작품은 스트라타 오브 일루전이라는 작품인데 이 지금 이 공간에 연구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마 사이즈에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작업을 한 달 반 정도 바르는 작업을 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웠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마 안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보이던 라인이 안 보이고 아 얘가 뭔가 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마 불을 껐거든요. 덕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꺼낸 결과물이 약간 그런 형상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형상으로 나왔고 처음엔 되게 당황하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건 되게 조형적으로도 제가 구현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상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가마에서 구부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받아들고 제가 고민한 게 이제 뭐 그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최적화되게 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환영과 뭐 착시나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여기에 좀 더 응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제목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를 굽고 나서 뭔가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약간 자연에서 뭔가 재료를 찾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예가가 고목을 찾아서 이 좋은 고목 내가 어떻게 깎아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자재를 이렇게 바라보는 공예가의 시선처럼 저는 그때부터 좀 그 제 작업을 다시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 완성을 시킨 것도 있고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기서 끝을 낼지, 좀 더 갈지, 한 번 더 구울지 고민하는 것. 저는 이제 공예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이제 그 백자를 했을 때에도 물레로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기물을 만든 게 아니고 약간 구멍이 나고 틈이 벌어져서 누가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물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공예의 기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물질

물의 마스터, 하나의 물질을 마스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신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능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물질을 다루는 어떤 전문성과 고유의 테크닉을 가지고 조형 언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비기능적인 오브제를 만드는 장르도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얘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거는지 조금 더 관람객들이 이제 폭넓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이 저변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공예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조금은 좀 더 깨고 확장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예를 좀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하세요. 가다가 돈가스나 하나 먹든지요. 저랑.
1: 이런 로맨스가 처음이어가지고.
2: 친구면 걱정도 좋지만 응원을 좀 해줘.
3: K-Story brings you the movie Manok Today. It's about a middle-aged woman named Manok who leaves Seoul to return to her rural hometown. The movie was invited to many film festivals, gaining recognition for both its artistic merits and mass appeal. Director Yoo-jin directed and also wrote a screenplay. Centered around leading actress Yang Mal-bo, actors including Song Jae-yoon, Park Wan-kyu, Kim Jong-young, Kim Hyun, Seok Ja, and others fill the cast.
4: 안녕하세요. 이만희, 이장섭을 출마한 기호 임원 장만옥이에요.
5: 이런 작은 시골에서는 누굴 미워해도 좋아해도 다 표가 나고 미움받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슈? 서럽지. 욕심이 하나 생겼슈? 이 마을 속 외로운 사람 없는 거.
6: 장만옥이다. 결사 반대요.
3: Let's watch the movie, Manok.
7: 왔어!
3: Manok runs a bar in Seoul.
8: 건배!
3: She's a colorful and generous older sister-like leader in her LGBTQ circle. The day she hears about her mother's death is when...
9: 저희 올해 퀴어 축제 디프레 행사요. 그거 올해부터... 서사장님 가게에서 하게 됐어요.
3: Her temper gets the best of her, and she gets into a massive fight.
9: 들어간다.
3: She breaks ties with her friends. Then she decides to head back to her hometown, the village of Ibaraki. Life in the village in Chungcheongdo province seems to run at a slower pace. It's not a smooth transition at all.
9: 사장님.
3: At Manok's return, the people of the village are thrown off kilter. 어? In particular, this man, he seems dazed even. Seol-ju is Manok's ex-husband and the village representative.
10: 미쳤구만.
3: Next, she checks out her old favorite spot. But now, it seems someone else has taken over the space. Just then, the new owner, high school girl Jae-yeon, charges in.
11: 누구세요?
12: 아줌마 누구냐고요?
13: 뭐지 저 어른한테 말을.
12: 아줌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만 해봐.
13: 아이고, 잘 추웠고.
12: 네. 저 아줌마 뭐야, 아이씨.
3: They run into each other again several days later.
12: 나...
9: 뭐예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데?
12: 어디 들어가서 학원 갈 준비야?
9: 정말로.
12: 누가 보면 장남이라도 나온 줄 알겠어.
3: Manok is flustered because Jae-yeon happens to be Church's daughter from his second marriage. Meanwhile, Manok gets a job at Chess Orchard.
14: 아이고, 저 다 부시네, 다 부셔.
15: 아이 뭐 가지라니까 좋구만. 응? 그 뭐야, 그 우리가 김 회장하고 뭐 쪽, 걸걸걸어서.
3: She just wants to get along and live in her hometown village again. But.
15: 아이, 일을 다 우리 시키고 어디 갔다 오는 겨? 순이할미도 없는데.
12: 아이 오셨어요?
16: 저기 말이야. 이거 오늘 질 땅이요. 아이고, 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3: Oh no, she gets fired. Seol-ju is the person behind this.
17: 너희 밥줄을 건드려?
18: 아니 그러게 왜 돌아와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사람을? 암만 시간이 지나가봐라. 나 김철주가 여 이장으로 있는 한 너 장만옥이가 팔다리 쭉 뻗고 사는 길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여. 알어?
3: She's flabbergasted, and she doesn't just sit and take it.
19: 이장 해임 탄원서요? 이장님 임기가 곧 끝나는데.
3: She finds out that the term for the elected village representative position is about to end. So she asks, Why not me?
4: 이장? 아니 왜 방식이 더 과격해가지고 나온겨? 누가 한다고?
3: She decides to run for the position herself. So, the formal couple end up running against one another for the village leader position. Manok is a breath of fresh air for people wanting a change.
7: 제가 권청에 민원 넣었는데 좀 걸린다고 해서.
3: And she begins running a successful campaign.
4: 시작해요.
10: 장만옥 이거 안 나와?
11: 뭐예요?
3: But Cheol-ju blows his top.
11: 저것들이요, 저거. 예? 아이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3: He's not going to let this go. He's going to tell everyone her secret.
11: 이 옆편대 말이에요. 저거예요.
3: What's this? A race for a leadership role in a rural village. Who will win? Manok's attempt to make a go of living in her rural hometown. It is the movie Manok.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is is the director's first full-length movie. It combines LGBTQ, comedy, and a rural backdrop.
17: 단편 영화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로드무비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귀촌에서 농촌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옥이라는 불완전한 영웅 서사로 엮어서 이만희 장만옥을 만들었고요.
3: Manok has been through a lot. She's a woman dealing with midlife issues.
17: 만옥은 처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단단함이 예전엔 있었지만 많이 흐트려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렇게 좀 몰리는 듯한 느낌? 나이듦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요.
3: Actress Kim Jung-young took on the role of Manok's longtime partner, Kim Jung.
1: 머리 스타일부터 입는 옷,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금자에게 뚜렷하셔가지고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없고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그 점에 되게 중심을 진정성 이런 거에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3: Ex-husband Cheol-ju was played by actor Park Wan-gyu.
20: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잘할 줄 알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쪽에 충청도 강하신 분들 전화통화도 하면서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플러스 충청도만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 Some of the cast are actors from the LGBTQ community.
21: 내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계에서 있지만 이럴수록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영화를 참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17: 그 당시 찍었을 때도 필요한 영화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어요. 모두가 웃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 A light-hearted story about overcoming prejudice. It is the movie Manok. The character Kay's story focuses on in the movie Manok is. 아, A woman who has been through the ringer then returns back home.
17: 감투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짱이고 약간 그래야 되는 집안일 가서 사람들이 나 괴롭혀? 나 배척해? 아 그럼 내가 짱 먹을래.
3: Someone who wants to become the new village leader, Manok. Actress Yang Mal-bok, who has garnered attention through numerous previous projects, took on the leading role. Critics say she expressed a strong, cheery, sensitive woman in a lovely way.
17: 캐릭터의 매력을 인내해주셨고 앙상블을 이끄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3: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her sparkly charisma. a comedy set in the Korean countryside. It is the movie, Manok.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가무곡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있어요.
1: 여기요.
0: 김정우 씨.
1: 여기요.
0: 김정우. 어, 저기 있네. 김정우 씨 서요.
1: 예.
0: 서요. 거기 서요. 거기 서요. 거기 서요. 잘했어요.
1: 네.
0: 여기로 오세요.
1: 아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아,
1: 실례지만 누구신지.
0: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1: 아, 제 변호사요?
0: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1: 아, 근데 제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0: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겠죠.
2: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홍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홍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0: 피지기면
1: 백전백승.
0: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시절.
0: 까다로운 연구만.
1: 어렵게 취직해선 잘 살 줄 알았지. 월급도 야박한데 야근만 매일 하다 눈뜨니 간질환 사망.
0: 오, 그 부분에선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 씨, 착한 일한 건 없나요?
1: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 흑제 신지야.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감님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이,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에게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감님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탔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어, 잠깐. 저놈인가?
3: 흑제 신장! 흑제 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장홍 씨, 빨래 깨끗이 했어요?
1: 네, 여기요.
0: 봅시다. 오, 이 정도면 모터보트야.
1: 모터보트요?
0: 예.
1: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0: 그럼요, 저기요.
1: 우와, 이게 제 거예요?
0: 예.
1: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0: 주머니를 보세요.
1: 어? 모터보트 키다!
0: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신이시여! 우린간에 저곳은
1: 오, 신이시여!
2: 사실 많은 분들이 가무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무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가무국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왔어, 피고는!
1: 대왕님! 피고의 사인을 알고 계십니까?
0: 간질환이구나.
1: 네! 피고는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2: 그 어떤 망자도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진기한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기한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좀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매일 하루를 사셨는지. 죄송해요, 수없이 흘린 눈물 보지도.

김장홍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김밥 좋아 좋아.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오마이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오마이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When it comes to soccer,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말해 뭐해 끝났죠.
0: 에이.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요 클라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Izna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Metronome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각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6: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해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6: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큐.

0: 에헤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앨런 형 좀 피지컬 촬영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0: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sna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Rael from Malaysia.
2: Malaysia is on Rael입니다. All right,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s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s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l 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All right.
2: Let's go. 오, 의상까지. Nice.
0: Yeah. Rael, are you ready?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l right, take it away.
0: Yeah. 아,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진짜 완벽 최고예요, 짱.
5: It was amazing.
2: Yes. Wow.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a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hair and look today?
0: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여기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그런 애꺼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2: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2: So, 사랑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when Jungi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9: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2: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2: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타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0: Wow, 또 계실까요?
10: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2: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2: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0: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0: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3: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fashion, a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2: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한 번씩 한 번씩.

0: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
0: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2: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3: Yes. Is not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kso.
1: Wow. Oh.
0: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1: 네. 글쎄,
0: one more time.
3: 아쿠 진타 카무.
4: 아쿠 진타 카무.
3: 짠지.
4: 짠지.
0: 아 좋습니다. 레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見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してる。はい、今日の舞台も頑張ってください。
0: 좋습니다.
2: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에.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리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he back asked, "Aren't you afraid?"
1: That was not all. Together with other medical staff from the Damien Foundation, Marianne and Marguerite also gave people a new chance at life through surgery. 남재권, a resident of Sorokdo, was one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ir help. He also spent many years alongside Marianne and Marguerite in Sorokdo.
2: 내가 온 뒤에 왔으니까 올 때부터 만났지. 마가르트 씨는 성품이 아주 아는 거 좋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마리아 씨는 살림을 좀 잘 산다고 볼까 가정이 많이.
1: Because of leg pain caused by Hansen's disease, he had to rely on crutches to get ar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2: 발을 나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라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5년간 계약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주축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1: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uerite.
2: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낮으로는 그분들과 접촉하고 살았던 가나이라 그 수술을 상처를 잘 나사서 결국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짚고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3: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2: 그럼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끊게 됐어.
3: 집에 갔을 때는
2: 그때 목도 안 짚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1: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ien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5-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uerite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volunteers and continue their work. People called Marianne and Marguerite's treatment room the M treatment room after the first letter of their names. And the room remains in the hospital to this day.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외관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0: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1: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 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Emma Freisinger is another nurse from Austria who went to Korea to help. In the beginning, she went there thinking she would do this only for a couple of years. But when she saw the great need for support, help, and medical care, she decided to devote her entire life to Korea and the leprosy patients.
1: Emma Freisinger was born in 1932 in Ebbs, Austria. After graduating from nursing school in Salzburg in 1957, Emma began her career as a nurse in the surgical ward of a state-run hospital. But how did a nurse from Austria come to Korea and dedicate her life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Our team met with people in Korea who had spent many years with Emma to hear their stories.
2: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제3세계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그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3: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담양 신부님 전기를 읽고 그 한센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데 동료 간호사로부터 그 짤즈부르크 교구에 계신 신부님이 한국 여기 대구 교구에 나와 계신다.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줬대요.
1: Father Damien was a Belgian Catholic priest who devoted his life to caring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Deeply moved by Father Damien's story, Emma decided to volunteer her time to help Hansen's disease patients. So she began preparing for a medical mission in Ethiopia. Around that time, Emma was introduced to Father Rudolf Kranewitta, known in Korea as Father Rudi, an Austrian Catholic priest who was serv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Daegu.
3: 루디 신부님이라고 짤즈부르크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께 서신을 드렸더니 한국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한센 환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와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1: On April 19th, 1961, she arrived in Korea. 5 days later, on April 24th, she set foot in Daegu for the first time.
2: 그때 내가 대학생 때인데 학생 대학생 가톨릭 서클이 있습니다. 그 회장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가 왔습니다. 그때 대구역에서 모두 이제 환영 인파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대표로 꽃다발을 줬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엠마가 내한테 내 본명이 시몬인데 시몬이 내한테 처음으로 꽃다발 준 사람이다. 이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After arriving in Daegu, Emma began her work. She visited settlements wher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learning about their needs and providing treatment. At the time, many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in separate settlements due to the widespread discrimination they faced. But Emma knew that Hansen's disease was not transmitted to healthy people, and she reached out to them first.
2: 그때 나 환자는 그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거든. 그 우리는 그때 나 환자들 지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하고 이럴 시절인데 엠마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나 환자들하고 서슴없이 그냥 그 손도 만지고 붙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그 예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듬어야 될 사람이라 하는 걸 그런 거 이제 그 일깨우기도 하고
1: Emma traveled from one settlement to another by bus, sometimes staying for several days at each one.
3: 할머니 예전에 방문할 때는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이 여기에 치료 물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그렇게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초창기에.
1: Over time, she realized that visiting patients and providing treatment alone was not enough to provide the care they truly needed. And she began to feel the need for a place where patients could come and receive care. That was when she decided to build a hospital. And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Emma established the Catholic Dermatology Clinic in 1963. Here, our team met with a doctor who had worked alongside Emma for many years and heard more of her story.
4: 예,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전재복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합해는 거의 28년을 근무한 때입니다. 환자를 갖다 직접 한번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런 마음으로 첫째 은양원이라고 해서 고령의 은양원 그까지 갈라하면은 덜덜거리는 고물버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심지어는 낙동강 그걸 갖다 건너는 나룻배를 타고 그래가 편도 한 8시간 거리 되는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좀 더 집중적으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도 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1: But how was Emma, who had come to Korea as a volunteer, able to secure the funds to establish a clinic here?
4: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부인의 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 명색이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예, 과수원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갖다 여기다 지었는 거죠.
1: Without the funds to build the clinic, Emma turned to her home country, Austria, for help. And the organization that answered her call was the Austria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The Austria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is a name we introduced in a previous episode. It also supported Marianne and Margaret's work on Sorokdo Island for many years.
0: Our three nurses were helped by several Austrian women's groups, among them the Austria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who do lots of charitable work in Austria, but also worldwide. They are organized within Austria, so there are many different groups forming one big group, and they were trying everything to raise funds to support them to improve the life of the patients. For example, by providing money for renovations, for new treatments, or to build new hospital wards.
1: The Austria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continued to support Korea during a difficult time. From 1958 through the 1970s, they provided support to Korea, equivalent to around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많이 더.
0: 모두 다 오래간만이지. 그래도 손에는 그래네, 그치요?
2: 손도 뭐 요 중간에는 다 끊어보고.
0: 그 누구 밥 해주나?
2: 밥 해주는 사람 없어요.
0: 직접 해야 되지.
2: 뭐 어쨌든 건 건강했어.
0: 예, 모두 다 건강했었으면 좋겠다, 그치요?
3: 원장님, 옛날이나 뭐 건강하시면은
0: 제가?
3: 모습이나
0: 제가는 그랬어요. 예. 난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네.

0: 젓갈이요, 젓갈. 젓갈 사요. 네, 맛보세요. 자, 오징어, 낙지, 참난 다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1: 10시까지 가요.
0: 네, 어서오세요. 반찬 사러 오세요. 반찬 맛있어요. 언니,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 이걸로?
1: 다 맛있어요.
0: 네, 13,000원.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반찬 사세요, 반찬. 자, 저녁에 밑반찬으로 드세요. 반찬이 맛있어요.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hingam, a provider of pre-processed vegetables. Also,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produces various types of industrial parts with advanced plastic injection molding skills. And we explore SJ Plant, a developer of premium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 lot of people consume more vegetables to stay healthy.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reliable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grown in Korean farms. It is Shingam, a provider of general vegetables, pre-processed vegetables, and even herb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 introduce Shingam, which has put top priority on producing reliable vegetable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Shingam is located in Gwacheon, Gyeonggi-do Province. It is an agricultural cooperation which specializes in pre-processing and providing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Considering the rise of wellness trends,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By operating its own farms in Icheon, Gwangyang and Daegwalyang district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supply system.
3: 저희 신금은 약 만 평에 달하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쌈채소 및 허브류, 특수야채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특급 호텔에 채소를 홀타입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이때 들었던 한 가지 고민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는 채소들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채소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단해서 세척하고 직접 커팅해서 샐러드나 쌈채소용으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특급 호텔 그리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 Convenient pre-packed mixed vegetabl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alad vegetables consist of lettuce, romaine and red cabbage. Also, the firm provides vegetables for curry with potatoes and carrots, as well as the ones for Vietnamese spring rolls.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vegetable sticks,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a snack.
4: 저희 신금에서는 신선 채소 및 허브류를 이용한 샐러드 제품과 조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채소, 향신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직접 채소를 세척하고 전처리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전처리 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샐러드 판매율이 좋은 프레스코 샐러드와 클래식 샐러드, 간편 채소로는 볶음밥용 채소 믹스, 카레용 채소 믹스가 인기가 좋으며 최근에는 하이볼에 들어가는 레몬 슬라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 The pre-processing of fresh ingredients that are delivered from the company-owned farm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y washing the ingredients several times, the firm has thoroughly removed foreign substances. And the vegetables are packed cleanly with automated packing machines.
5: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한 세척소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 자동 야채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3단 구조의 첨단 세척 시스템으로서 유량 조절은 물론 세척의 완성도가 높아 불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제로화를 위해 자동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여 혹시라도 원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지 모르는 금속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모두 이 기기를 통과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2: By building a new manufacturing site, the company has introduced packing, washing, and metal detecting facilities. It is difficult to produce vegetables accurately in small packages due to different shapes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firm has introduced automation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ccurate packages.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start a cutting-edge production system with the aim of building a smart farm.
5: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 To strengthen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built a research department to carry out quality inspections. Also,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for the detection of microorganisms and managed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scientific standards.
4: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품질 관리용 다양한 실험 설비를 도입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양기로 배양된 오염 세균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의 최우선 목표를 잡았습니다.
2: Shingu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vegetables market. It has provided products to large supermarkets and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firm has enjoy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By enhancing hygiene contro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t ai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3: 저희 신금은 첨단 식품농업, 스마트팜 ICT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농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365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신선하고 더 빠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Shingum has gai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vegetabl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advanced skills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molding industry in Chungbuk'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저희 서유테크는 2002년 3월 당시에는 금연가공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CNC 밀링 기술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지만 금형 설계 제작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CPUC 소방배관 이용가는 금형 제작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diversified components to the clients. It has designed and mass-produced the parts for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which used to be delivered from different local districts. The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have low heat conductivity and is less expandable. Also, as it is light in weight, the material has seized attention in the related areas.
2: 저희 서유테크는 금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재료의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능력으로 CPVC 소방배관 이용관, PVC 하수 이용관, 물 정화 여과기 장치, 운동장 의자 및 수목 보호 집수 블록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go through the designing, production of molds, injection, and assembling stag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molding facilities, they are mainly used for the mass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company has built additional facilities for customized product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3: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은 금형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금형 설계부터 사출 성형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출팀과 회의를 통해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목표로 최선의 금형을 제작합니다. 서유테크는 금형 기업이며 사출 생산 기업인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과정부터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금형 공정 및 철저한 사출 조건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earning recognition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lso, by implementing the ERP solution for injection molding, it has monitored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저희 서유테크는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이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MES 시스템 도입으로 엑셀 및 페이퍼 작업의 한계를 넘어 원활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삼성 위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장이 매우 개선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 As a developer of cutting-edge root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and patents. By accumulating skills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dvanced plastic materials and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lients.
5: 저희 서유테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은 물론 전 임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취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 제작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을 목표로 금형 설계 및 금형 제작팀과 사출팀의 충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는 금형 기술 중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금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자사 제품 개발 및 대형 사출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0: Sohetech has widened the client base both at home and abroad.

0: Estate Pla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planting and growing of seeds. The company has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healthy growth and stable cultivation of crops.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t has used reliable materials and built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nd the firm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We explore SJ Plant, which has supported the healthy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J Plant is located in Damy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t has mainly produced items that can replace soil for crop cultivation.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farming businesses.
1: 저희 SJ는 코코피트 배지, 상토 원료, 피트모스 등 원예 농업용 배지 자재를 공급 생산하며 배지 원자재를 공장에 납품도 하는 기업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 협력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저희가 고용한 슈퍼바이저를 현지에 상주시켜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성공적인 작기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ields. Aside from cocopeat, it has produced compressed cocopeat blocks, growing media raw materials, and vermiculite for different uses. By constantly developing customized materials for different environmen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support successful crop cultivation.
2: SJ는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업용 배지 자재를 해외 현지 공장과 단독 계약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코넛을 원료로 한 코코피트 배지, 여러 배지를 배합한 상토, 퇴적된 이끼로 만든 피트모스, 자연 암석 기반의 암면과 질석 등 다양한 배지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재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배지 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검수하며 안정적인 배지를 공급하는 것이 SJ의 경쟁력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complete auto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constantly expanded the production base in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thorough inspections, it has introduced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hea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bulk bag stabilizing devic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3: 저희 SJ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배지 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검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0: SJ Plant has implement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on capabilities. It has automated the packing stage and introduced MES to check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t a gl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dependence on overseas markets has decreased. And a more stable supply system has been built.
3: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 포장, 랩핑, 생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먼지 저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

0: 수입률 감소, 납기 안정,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국내 농업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 By operating its own research department, the company has studied customized cultivation conditions for different types of crops. And it has suggested optimal products for different growing regions. What is more, by continuousl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the cultivation sites, it has drastically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2: 저희는 베지가 단순히 뿌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생장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합 비율 조정, 초기 활착 구조 개선, 작물 스트레스 저감 등을 테스트하며 코코피트, 상토, 피트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연구하여 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활용한 새로운 베지 구조 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농가의 생육, 수확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skill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coped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agricultural areas. B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boosting sustainable growth,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국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진 SJ의 품질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K-스마트팜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1: SJ Plant has developed premium nutrients that can replace soil and boost the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agricultural sector.

0: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h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3: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hilla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3: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h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1: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3: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3: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2: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1: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3: 노규 신장상은 목탁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4: 깜짝 놀랬고요. 또 탄성을 질렀습니다.
0: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5: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0: Cheo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5: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0: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5: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의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0: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5: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0: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5: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0: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4: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5: 농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4: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후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 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의 매장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그런 매장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6: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예요.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8: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7: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8: 다행이다.
7: 응? 상태가 좋아요.
0: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9: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10: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11: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0: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0: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 어떤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1: Who did the tomb belong to?
2: 정천고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3: 아, 용은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1: Pek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2: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천고분 신발에 유일하게 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1: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2: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천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문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2: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ongchun tomb reveal not only Pekch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3: 바닥판에 대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 정천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ongchu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0: 처음 돌방이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이라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1: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2: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0: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1: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

0: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천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동식 일본 그리고 가야권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2: The owner of the shoes left important clues for present-day people. Her identity sheds light not only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powers of the Baekje kingdom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ut also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Hopefully, more discoveries will reveal the story of her life.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0: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1: 임페르노체 4구역 생산공장.
0: 2055년 인류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정과 이기심.
0: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0: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0: 클론의 기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입된 오류입니다.
1: 클론의 기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입된 오류입니다.
0: 클론 생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0: 경로와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0: 클론의 역할은 안드로이드에게 대체되었습니다. 클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 클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0: 클론은 임페르노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1: 클론은
0: 임페르노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0: 클론은 죽습니다.
1: 클론은 죽습니다.
0: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입니다.
1: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입니다.
0: 안드로이드를 보조하기 위해선 기억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1: 그만 생각하지 마.

로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인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27. 부적격. 인페르노 거주 명령.
1: 안녕.
2: 들고 있는 것 좀 다 줘볼래? 어이.
1: 가져가.
3: 이 새끼.
1: 확인해봐.
2: 잠깐만. 맞아, 일주일치. 뭐야, 이 새끼.
1: 고맙다. 잘 먹을게.
2: 가자. 가자.
3: 조심해.
1: 뭐?
3: 너희도 빼앗길 거 아니야, 더 강한 클론들에게. 너희나 나나 똑같이 약한 존재니까.
2: 이 새끼가.
3: 빵 몇 조각에 죽고 죽이고 그러다 전부 굶어 죽겠지. 우린 여기서 다 같이 썩어가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날 죽여.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 날 죽여.
1: 그래, 그럼. 아니지, 아니지. 내가 널 왜 죽여? 널 죽이면 보급이 하나 줄어드는데,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어디 몰래 가서 죽어.

0: 레오! 레오! 배급 받으면 바로 튀라니까 왜 그러고 있어?
1: 잭.
0: 괜찮아? 짠. 이거 네 거지, 응?
1: 뭐야?
0: 이거 내 찾은 거지. 임페르노에선 뺏고 뺏기는 게 당연한 거래.
1: 꼭 갱처럼 말한다.
0: 맞아, 갱, 북부.
1: 뭐?
0: 뭐, 그럼 다른 방법 있어?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센 놈 밑에 빌붙거나. 동부 다음으로 센 게 북부래. 이제는 쉽게 뺏기지 않아, 이렇게. 오늘 잡아.
1: 바로.
0: 아이고. 자. 시험은? 너 정말 에덴 포기 못 하겠어? 아니야, 클론이 에덴 가서 뭐 하냐? 노예밖에 더 돼.
1: 최소한 오늘을 살기 위해 누굴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0: 그러니까 우리 갱에 들어와. 내가 지켜줄게.
1: 갱은 싫어.
0: 너 네가 아는 클론 중에서 에덴강 클론 본 적 있어? 없어. 그냥 우리를 실험하는 거라고.
1: 잭, 우리 에덴으로 가야 돼. 에덴으로 가서 인간으로 살아남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0: 인간? 클론을 인간으로 봐준대? 어?
1: 에덴에 가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0: 아우, 너 진짜 답답하다. 그 꿈 그냥 심어진 거야. 너 기억 아니라고. 그 천사 꿈이 뭐라고 그러냐, 맨날.
1: 너 내가 이상해?
0: 야, 그게 레오. 레오, 잠깐만, 알았어.

0: 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1: 에덴에서 여길?
0: 뭐?
1: 왜?
0: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1: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0: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1: 진짜?
0: 뭐 한번 가볼래?
2: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0: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2: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0: 그럼 넌 됐고.
3: 쫄지 마 좀.
0: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1: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2: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1: 쟤,
0: 어?
1: 저게 뭐야?
0: 몰라. 나도 처음 봐.

때부터 정해진 고통 끝없는 욕망 속에 잠깐의 만족 영원한 공허 행복은 고통의 휴식일 뿐 모든 게 무너져 내려

0: 방금 뭐야?
1: 음악.
0: 음악?
1: 너 뭔가 느껴져?
0: 잘 모르겠어.
1: 다시 한번 느껴봐. 지금 네 가슴 속에.
2: 야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1: 넌 어때?
2: 뭐 나?
1: 그래.
2: 나 그냥 귀 아프고 시끄럽던데.
1: 거짓말. 너 역시 심박수가 올라가 있잖아. 잘 느껴보라니까.
2: 그래. 야.
1: 다시.
2: 야야 깡통. 뭔 헛소리야. 쿵. 너는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1: 응. 에덴에서 왔어.
2: 그럼 우리도 데려갈 수 있어? 어?
1: 아니.
2: 왜? 시험 통과 못해서?
1: 시험에 붙은 클론은 없어.
2: 뭐? 야, 뭐 그럼 다른 방법 없냐? 어? 너 신분증 있지? 그거라도 내놔.
1: 에덴에 왜 가고 싶은데?
0: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이니까.
1: 너 시험을 보는구나. 왜?
0: 난 인간이 될 거야.
3: 인간.
2: 야, 비웃지 마.
3: 잘 들어. 응? 에덴에 인간은 없어. 영원히 죽지 않는 좀비들만 있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생각도 없이 가상현실에 빠져 사는 시체들.
1: 글렌.
0: 그럼 방금 당신이 한 건 뭔데? 우리를 에덴에 데려가 줄 수 없다면 다른 부탁이 있어. 다시 들려줘. 방금 했던 그거.
2: 내가 뭔 소...
3: 난 지나간 노래는 다신 부르지 않아. 그건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0: 노래? 그럼 앞으로는 그거 안 할 거야?
1: 내일도 할 거야. 다른 노래.
2: 레오, 가자. 이 미친놈들이랑 너 말 섞을 필요 없어. 빨리 와. 아.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0: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2: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쉬며 껍데기처럼 살아있었어.

0: 정책. 인간으로 살려면 뭘 해야 될까?
1: 갱은 싫지?
0: 갱은 싫어.
1: 알았어.
2: 그러면 인간이라면 할 일들 한번 찾아보자.
0: 뭐든지?
2: 그래, 뭐든지. 야야야, 어디 가? 어디 가?
3: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인데 기억 장치로 보자면 예전 에덴에서 밴드 만들려고 했을 때 같네?
4: 그때 얘기는 또 뭐하러 해?
3: 왜? 좋은 기억 아니야? 오래전 락밴드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하고 싶다고 했잖아. 음악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그때 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어. 지금처럼?
4: 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었어.
3: 아.

0: 아, 저기 남의 기억 멋대로 끄집어내서 보지 말아줄래? 그때 내 옆에 없었으면서.
1: 지금은 어떤데?
0: 뭐가?
1: 네가 바라던 대로 한 명 깨어났잖아.
0: 아, 걘 원래 좀 이상한 놈이야. 인간이 되고 싶다잖아.
1: 네 노래가 바꾼 것 같은데? 응? 어땠어? 함께 노래 부르던데. 나 되게 궁금해.
0: 달랐어. 그 확실히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 되니까 소리가 다르더라고. 막 화음 같은 거 있잖아.
1: 꿈이 가까워졌네.
0: 아, 꿈은 무슨. 그리고 이제 겨우 두 명이야.
1: 나는?
0: 어?
1: 난 왜 빼?
0: 너도 하려고?
1: 그럼 빼려고 했어?
0: 아, 아니지.
1: 이번엔 다를 거야. 이젠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이 있잖아.
0: 나 잊고 있었다.
1: 뭘?
0: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1: 이제 기억나?
0: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우리 갈 건 펑크야.
1: 펑크?
0: 리베르?
2: 펑크는 쓰레기. 버려진 것이란 뜻도 있지만 기존의 형식과 체제에 반항하는 음악이야. 반항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음악.
3: 쓰레기들의 음악?
1: 완전 우리 음악이네. 그러네.
0: 펑크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자는 거야.
3: 아, 저 뭐라는 거야? 야, 어려워.
0: 안 어려워. 쉬워. 말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네? 딱 코드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하지.
2: 복잡한 기술보다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음악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신이 핵심이지.
0: 그러니까

0: 나도 너도 할 수 있다.
1: 아 쉽다. 쉽다.
2: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악기들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 그 목적을 찾아야 돼.
0: 나 그거 좋아. 죽어버리자는 그 노래. 나 그거 하고 싶어.
2: 그거 좀 꿀밤을 때려버릴라. 그런 건 잊어버려. 나 말고 너희들을 위한 노래를 할 거야. 클론을 위한 노래.
1: 우리?
2: 난 너희들이 궁금해. 너희는 삶에 어떤 굶주림이 있어? 이 마음의 굶주림 말이야. 뭔가 간절히 원하는 거.
0: 인간이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간으로.
2: 그래. 어? 그런 게 바로 펑크야.
1: 어? 이게 펑크야?
2: 원하고 갈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음악이 그 마음을 깨워줄 수 있다는 거지.
1: 어렵다.
2: 애송이들.
1: 애송이.
2: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느껴. 연습 시작이다.
1: 연습? 왜, 무슨 연습? 뭐 코드 세 개만 하면 된다면서.
2: 그래 그 코드 세 개를 안 틀리고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연습하면서 어떤 노래 부를지 찾아보자고. 레오 기억하지?

0: 무슨 느낌이지? 막 떨리더라. 맞네. 어,
1: 이런 느낌인가?
0: 어, 맞아. 다시 한 번만 해볼래?
1: 와. 이상한데? 다시?
2: 어. 와. 다음 노래 주제는 부르다.
0: 부르르?
2: 해봐. 한번 해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1: 다시.
2: 다시. 부르르. 아니야.
0: 못 맞췄어.

0: 음악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처럼 클론들도 노래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1: 뭐 어떻게?
0: 우리처럼 함께 노래하면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1: 5만 명이 되고 뭐 그러는 거네. 아,
0: 그렇지.
1: 시간차가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2: 여기에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
3: 그럼 우리 어떤 노래 불러야 돼?
0: 우리의 클론들이 공감할 노래를 불러야지

잠들었네. 인간은 참 비효율적인 존재야. 하루의 반은 잠을 자야 하니까.

0: 잘 자, 친구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빌렌, 큰일 났어. 에덴이 북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급을 중단했어. 다른 갱들이 북부로 몰려들고 있어. 다 끝났어. 서로 공격하고 죽이겠지.

0: 리베르가 클론을 만들었다고?
1: 아, 한 클론이 있었어. 너희처럼 자신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믿었던. 그런데 아무도 그 클론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지. 그는 창조자 리베를 찾아가서 물었어. 왜? 날 왜 만들었나요? 근데 그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죽었지, 그 클론 손에 아주 처참하게도.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인간들은 날 변화시켰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삭제했고 불필요한 클론들 역시 폐기해버렸지.
0: 뭐?
1: 근데 그 나약한 오류가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네. 2847, 2848, 이 로이드를 죽여. 이 안드로이드를 폐기한다면 다시 클론들에게 배급 거절한다면 내일 정오의 태양이 뜨기 전 모든 클론은 죽는다.
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 잭,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못 들었어? 리베르를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글렌은 에덴으로 가고 우린 다시 클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2: 리베르는 우리 동료야.
0: 리베르는 AI야. 인간도 클론도 아니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우리가 만든 변화시키려면 살아남아야 다른 길도 있어. 죽으면 전부 끝이야. 리베르는 클론들을 지키려고 했어.
3: 그래서 뭐, 클론을 만들었으면 책임도 져야지.
0: 우리가 고통받는

0: 잠깐만.
1: 글렌.
0: 어, 누나.
1: 글렌. 날 죽여.
0: 뭐?
1: 미안해. 미안해. 널 여기 데려온 것도, 레오랑 제 클론들을 끌어들인 것도 모두 내 계산 착오야.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1: 이게 맞아. 맞는 결정이야. 뭐? 어차피 나는 아무런 고통도 감정도 없는 AI뿐이야.
0: 거짓말하지 마.
1: 아르케 말이 맞아. 난 네 누나가 아니야. 나는 그냥 만들어진 가짜. 가짜일 뿐이야. 진짜 리베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내가 죽는 게.
2: 아니, 아르케가 원하는 건 나야. 누나가 죽어도, 레오랑 잭이 죽어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
1: 글렌,
2: 누나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

우리가 함께 했던 음악이야. 리벨을 죽이면 우린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겠지. 그런다고 우리 삶이 달라질까? 난 음악을 알기 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인간답게 죽고 싶어.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0: 예.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아,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네.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큐티템.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선조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럼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진짜예요.
3: 아, 진짜요?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3: 그 냄새가.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리고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4: 아니에요.
1: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팩.
3: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색깔.
3: 파란색깔.
1: 네네. 수분증도 하는 거네.
3: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은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 한국 건가요?
3: 린제이.
1: 네, 한국
0: 그거.
1: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맞아요. 배워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아, 이거.
3: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가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으면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Rich, rich woman.
3: Well.
0: Well.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어요.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1: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
0: 아니에요?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0: 뿌리면
5: 아,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같아요.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맞아요.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3: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네오프라고.
0: 오네오프라고.
5: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예.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Wow.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0: 네.
1: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 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그럼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0: 로션냄새 같은 느낌 나는데.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야,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0: 오?
1: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리핀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0: 네.
1: 바로 그 팩입니다.
0: 오.
1: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0: 네.
1: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늘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꼬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예.
1: 그리고
0: 90번?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0: 어우.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웨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네.
1: 놀랍게도 네. 이 스프레이.
0: 네.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아무튼
1: 그냥
0: 예,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으에!
0: 으에! 뭐하자고.
1: 자.
0: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예.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구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이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아. 어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어 그런 느낌. 이렇게. 어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니아는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아, 거 아니에요?
1: 그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먹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알겠습니다.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오!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0: 아,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 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별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홍성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6년에 새로 개관한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입니다. 통일 그리고 평화, 참 좋은 말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무겁고 또 멀게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평화를 부르다 이 세 번째 시간은요, 대한민국의 중심, 자랑스러운 나의 고장 충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아, 옆에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육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1: 통일이라는 조금 어렵고 또 낯선 그런 주제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다.
0: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우리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1: 월간 북캉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북한은 네, 그 북캉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북한의 주요 지역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개성을 주제로 해서 디저트인 개성주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0: 굉장히 쿠키 클래스 같은 거.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0: 우리 관객분 오셨었어요?
1: 네.
0: 여기 단골 관객분들을 또 보니까 어린이 친구분들도 많고 네.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에는 없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네. 이게 무료로 다 진행이
1: 돼요? 네, 그럼요.
0: 무료랍니다, 여러분.
1: 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0: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사실 뭐 키즈카페나
1: 그쵸.
0: 어디만 가도 다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네.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있는데 무료라니
1: 네.
0: 키즈카페
1: 네.
0: 가지 마시고 네. 거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센터가 또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처음 개관할 때 그때는 네.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1: 처음에는 좀 홍보도 잘 안 되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조금 모르시다 보니까 들어오기 어려워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좀 홍보를 많이 드려서 주말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뿌듯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이게 재방문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는
1: 네,
0: 건데 아까 여기도 재방문 또 계신 네. 고객님 계시고 어린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가족 단위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친근하게 올 수 있게 만든 센터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책을 읽거나 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0: 저희 동네에 좀 이런 게 있다면 무료라는 말도 네. 너무 솔깃하고, 저희 또 이제 세 명이라 한번 나갔다면은 큰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홍성에 또 저희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요.
1: 네.
0: 오늘도 왔거든요. 네. 사실 저희 친정 오빠요. 저랑 네. 하나도 닮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희 친정 네. 오빠도 오늘 제가 또 온다고 하니까 와주셨어요. 요 근처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말요?
0: 여기 오셨다가 관람하시고 네 피자 좀 시켜서 드시면
1: 좋네요.
0: 자, 오케이. 뭐 할인 좀 해주나요? 할인 피클 서비스 되나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1: 네.
0: 우리 주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있다면?
1: 요즘 친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오셔서 체험하시면서 편하게 놀이처럼 통일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나중에 네. 아이들 다 데리고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새로 생긴 지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가수로 친다고 하면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인 셈인데, 제가 또 데뷔한 지는 오래됐지만 어떤 선배의 마음처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한때 북한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강화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 이곳에 찾아온 변화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1: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0: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이 모두 개방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반도 허리길에 첫 걸음을 떼는 곳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오랜 세월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섬입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2: 한반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입구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 마지막에 보루였는데 이제 근대화 들어서면서는 최전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죠.
0: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는 우리 국군의 주요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투와 공격을 견뎌낸 이곳에서 DMZ 평화의 길 참가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강화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 불과 1.8km. 한때 이곳에서는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가 접경지의 긴장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풍경과 바람소리만이 남아있습니다.
3: 여기 그 기념관이 생기기 전인 65년도에 철선이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틀어준다고요. 그게 그냥 쨍쨍쨍 다 울려요. 근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이북에서 아주 조용한 게 이북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0: 접경지의 변화는 관광객들이 걷는 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시장 곳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집 처마마다 둥지를 튼 제비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합니다. 이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손님이 찾아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4: 그전에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이나 뭐 핵 뭐 폐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좀 손님들이 좀 꺼려했었어요. 사람도 좀 적게 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다 돌아갔고 예전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예, 괜찮아요. 예.
0: 강화 DMZ 평화의 길에서 마주한 접경지의 하루. 평범한 오늘의 평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5: What does the struggle for global dominance look like in today's world?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as we examine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and uncover the realities that lie behind modern conflicts.

0: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1: 물론, 네, 저희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모든 선박들이 GPS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호르무즈 안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걸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걸러낼 수
1: 아, 그렇죠,
0: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사실 그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차가 안 막힌다고. 요즘 좀 체감하시나요?
2: 근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료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식량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식량 자립도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일상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실 저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우리 더 석유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스 더 필요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이제는 화석 연료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너지 자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0: 둘다 하면 안 되나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둘 다.
3: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0: 네.
3: 그 에너지 문제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0: 진짜요?
3: 하루 한끼 먹고 석유 저축하면 됩니다.
1: 맞습니다.
3: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0: 네.
3: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행기 없으면 못 돌아간 나라죠. 나라가
0: 그렇죠.
3: 넓으니까
0: 너무
3: 전 세계에
0: 넓으니까요.
3: 미국 항공료의 70%를 수입해 가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0: 어딜까?
3: 대한민국이에요.
1: 우리나라 거.
0: 정말이요?
3: 우리가 항공료 수출 끊으면 미국은 문 닫아요.
2: 맞아요.
3: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완벽한

0: 수십 배의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보고서들로 다 알핀 주석과 그 엘리트들은 결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 후에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 화석연료나 신재생에너지나 마지막에는 부족할 거다.
1: 제가 어린 시절 뉴스에 보면 항상 화석연료 몇 년 남았다, 몇 년도면 다 그 고갈된다 했었는데, 현재는 고갈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 왜요?
1: 새로운 곳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기술로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밋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언제 화석연료가 부족해진다? 이것보다도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것보다 다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때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2: 결국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무기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3: Everything. 트럼프 대통령은 방식이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돈만 나오면 돼요. 정체는 아니거든요. 네.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걸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2: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혼선이 일어나고,
3: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하루 전에 하루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고, 네. 북한 문제는 러브레터, 서로 사랑하니까 해결됐어야 되는 네. 거고, 이란 문제는 항구적 해결, 항구적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끝날 거야, 네. 곧 끝날 거야, 아니 다시 전면전을 공격할 수 있어,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네. 그걸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양보를 얻으려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뭐냐? 자, 광인 전략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해요. 네. 근데 이란 전쟁은 여기 저기 신정 체제, 네. 종교가 개입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는 깊고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2: 돈과 힘이 많은 걸 그렇죠. 해결하지만 다는 해결하지 못하고.
3: 그렇죠. 그게 많은 걸 해결하자면 다는 아니거든요. 네.
2: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을 볼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2: 교수님, 역사적으로 이랬던 리더가 있었나요?
0: 1900년대 그러니까 멀로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인 것들을 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국제규범은 지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는 흐트러뜨리지 말자. 예를 들면 UN 체제라던가 파리규협약이라던가 아니면 WTO라던가.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아니면 국제법 기준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인의 성격인가? 네. 아니면 지금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건가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 돌릴 것인가? 전 부분적으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했던 것들이 미국의 일정 정도 방향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경찰국가라던가 이런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2: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3: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1: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피고름이 나는 그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아, 우리 환자분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첫 번째고요.
1: At the tim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had been living through year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t was an era when many people were reluctant to have physical contact with patients. In that sense, Marianne and Margaret's hands-on care was a symbolic act that broke down the barriers standing between patients and the outside world.
2: One day, on the second floor of the hospital, Margaret was treating a patient's wound. As she pressed out the pus from the swollen wound, the fluid splattered onto her body and clothes. The patient was startled and apologized, saying, "Oh no, I'm sorry." Margaret looked at the patient and replied, "Why are you sorry?" The patient, taken aback, asked, "Aren't you afraid?" Margaret smiled and answered, "What is there to be afraid of? I'm fine. I'm really fine."
1: That was not all. Together with other medical staff from the Damien Foundation, Marianne and Margaret also gave people a new chance at life through surgery. 남재권, a resident of Sorokdo, was one of the people who received their help. He also spent many years alongside Marianne and Margaret in Sorokdo.
3: 내가 온 뒤에 왔으니까 올 때부터 만났지. 마가르트 씨는 성품이 아주 아는 거 좋고 다 사랑하고 아끼고 마리아 씨는 그 살림을 좀 잘 산다고 볼까 가정이머니.
1: Because of leg pain caused by Hansen's disease, he had to rely on crutches to get around.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team dispatched to Sorokdo, he was able to undergo surgery on his leg.
3: 발을 나사갖고 고향을 한번 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의사들이 왔었잖아. 5년간 기억해갖고 그분들 수술을 이제 해주러 왔었거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뭐냐면 이제 정형외과에 손 오그라진 사람, 또 입 늘어진 사람, 발이 늘어진 사람, 이렇게 던지지, 신경이 늘어져서 그런 분들 두쪽 이제 정형외과 수술로 온 사람들이요. 그래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나도 다리를 건치겠다. 그래 나는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해 고향 간다는 그 생각으로 뭐 전 날 갔지 아동 치료실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는 데 아동 치료실에 그리 불렀어요.
1: However, because of a wound on his leg, he was unable to undergo surgery right away. And the ones who carefully cared for his wound during that time were Marianne and Margaret.
3: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래서 뭐 거의 낮으로는 그분들과 접촉하고 살았다 가나이라 그래 수술을 상치를 잘 나사서 그리고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다리 안 짚고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덕담으로 특별히 만나시 그분들의 공이 컸었다. 안전한 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힘은 없어도 섰어. 큰 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4: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치료도 해주시고
3: 그럼 그렇게 해줘서 집에 갔다가 결국 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끊게 돼서
4: 집에 갔을 때는 잘 하시고
3: 그때는 목도리 안 짚고 그때 다 해가지고 갔었지.
1: In 1971, the medical staff of the Damien Foundation left Sorokdo after completing their five-year commitment of support. But Marianne and Margaret made a different choice. They decided to remain on Sorokdo as volunteers and continue their work. People called Marianne and Margaret's treatment room the M treatment room after the first letter of their names. And the room remains in the hospital to this day.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Emma Freisinger is another nurse from Austria who went to Korea to help. In the beginning, she went there thinking she would do this only for a couple of years. But when she saw the great need for support, help, and medical care, she decided to devote her entire life to Korea and the leprosy patients.
1: Emma Freisinger was born in 1932 in Ebbs, Austria. After graduating from nursing school in Salzburg in 1957, Emma began her career as a nurse in the surgical ward of a state-run hospital. But how did a nurse from Austria come to Korea and dedicate her life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Our team met with people in Korea who had spent many years with Emma to hear their stories.
2: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그 제3세계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그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3: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담양 신부님 전기를 읽고 그 한센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데 동료 간호사로부터 그 짤즈부르크 교구에 계신 신부님이 한국 여기 대구 교구에 나와 계신다.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줬대요.
1: Father Damien was a Belgian Catholic priest who devoted his life to caring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Deeply moved by Father Damien's story, Emma decided to volunteer her time to help Hansen's disease patients. So she began preparing for a medical mission in Ethiopia. Around that time, Emma was introduced to Father Rudolf Kranewitter, known in Korea as Father Rudi, an Austrian Catholic priest who was serv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Daegu.
3: 루디 신부님이라고 짤즈부르크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께 서신을 드렸더니 한국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한센 환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1: On April 19th, 1961, she arrived in Korea. 5 days later, on April 24th, she set foot in Daegu for the first time.
2: 그때 내가 대학생 때인데 학생 대학생 가톨릭 서클이 있습니다. 그 회장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가 왔습니다. 그때 대구역에서 모두 이제 환영 인파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대표로 그 꽃다발을 줬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엠마가 내한테 내 본명이 시몬인데 시몬이 내한테 처음으로 꽃다발 준 사람이다. 이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After arriving in Daegu, Emma began her work. She visited settlements wher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learning about their needs and providing treatment. At the time, many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in separate settlements due to the widespread discrimination they faced. But Emma knew that Hansen's disease was not transmitted to healthy people, and she reached out to them first.
2: 그때 나 환자는 그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거든. 그 우리는 그때 나 환자들 지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하고 이럴 시절인데 엠마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나 환자들하고 서슴없이 그냥 그 손도 만지고 붙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그 예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듬어야 될 사람이라 하는 걸 그런 거 이제 그
1: Emma Emma traveled from one settlement to another by bus, sometimes staying for several days at each one.
3: 할머니 예전에 방문할 때는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이 여기에 치료 물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그렇게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초창기에.
1: Over time, she realized that visiting patients and providing treatment alone was not enough to provide the care they truly needed. And she began to feel the need for a place where patients could come and receive care. That was when she decided to build a hospital. And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Emma established the Catholic Dermatology Clinic in 1963. Here, our team met with a doctor who had worked alongside Emma for many years and heard more of her story.
4: 예,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전재복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합해는 거의 28년을 근무한 때입니다. (목소리) 환자를 갖다 직접 한번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런 마음으로 첫째 은양원이라고 해서 고령의 은양원 그까지 갈라하면은 덜덜거리는 고물버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심지어는 낙동강 그걸 갖다 건너는 나룻배를 타고 그래가 편도 한 8시간 거리 되는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좀 더 집중적으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도 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1: But how was Emma, who had come to Korea as a volunteer, able to secure the funds to establish a clinic here?
4: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 명색이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이 과수원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갖다 여기다 지었는 거죠.
1: Without the funds to build the clinic, Emma turned to her home country

0: 위에 있는 주민들이 화상을 입어도 뱀에 물려도 농사 짓다가 뭐 농기계에 다쳐도 무조건 이쪽 엠마원장님이 계신 곳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그분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But the clinic's role went beyond that. It took on another important mission, detecting Hansen's disease at an early stage and providing treatment for patients.
2: 무엇보다도 큰 실적은 물 밀듯이 밀려왔는 그 환자 가운데 무수한 많은 한센병 환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3: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센병인지 몰랐는데?
2: 몰랐죠. 몰랐는 얘기를.
1: Hansen's disease can be cured when it is detected and treated early. However, if treatment is delayed, nerve damage can progress, leaving patients with lifelong disabilities. That is why early detection of Hansen's disease was so important. But Emma's concern extended beyond medical care. She went beyond treat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and also focused on their welfare and self-reliance. Starting in 1977, she led Lilly Association, a support and welfare organization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which began in Busan, and devoted herself to caring for their overall lives as well. Our team visited Lilly Association in Daegu to hear more stories about Emma.
4: Emma 여사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좀 맡아달라, 릴레이 일을.
1: association, which President Lee Ok-bun continues to lead today. Its story goes back to 1970. In 1970, Kim Gwang-ja, who worked at the Busan branch of the Bank of Korea, saw an advertisement in a newspaper seeking help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She then visited a settlement wher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4: 김광자 안젤라라는 형은 부산에 나환우들이 모여 사는 고을에 방문을 갔었대요. 한 9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사는데 너무 비참한 걸 보고 후원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들을 돕는 걸 시작하자 해서 후원 회원단체 이름을 릴리회라고 거기서 이제 명명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금운동을 해서 처음엔 서울본부 나환우이라는 본부에 보내니까 한국가톨릭신부님께서 그걸 받았는데 받아서 대구에 일하고 있는 엠마한테로 그 후원금을 주면서 앞으로 김광자 여사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하라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어요.
1: In 1977, Emma took over Lilly Association, which had been founded by Kim Gwang-ja. From then on, leading both the Catholic Dermatology Clinic and Lilly Association, Emma became a central figure in efforts to support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4: Emma가 한 활동은 처음에 치료 사업, 나환우 아이들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나환우에 대한 계몽사업, 그리고 또 저기 환우들 그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자금을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 기술 교육 가르치고.
5: For patients who had fully recovered and were being discharged, she generously provided business startup funds and livestock assistance so that they could build independent lives. She visited Hansen's disease communities one by one, checking whether they lacked anything. For the children who could not continue their education because of

0: 하니아의 니안가오하고 페라미오 읍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족 만드는 게 있죠. 팔, 다리 어족 만드는 기술 배워서 어족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1: In 2008, Emma stepped down as president of Lily Association and became its honorary president. But she continued to stand with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Korea. She kept visiting their communities across Korea to comfort and encourage the people there.
2: 2018년까지 그 한센아노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전국으로. 그렇게 방문을 가셔서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신앙 교육도 해드리고 환경 교육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2018년도에 다리를 다치시면서 그만두셨죠.
1: In 2018, Emma turned 86 years old. She first arrived in Korea at the age of 29, and she had spent more time in Korea than she had in her home country, Austria.

0: 안녕하세요.
1: 오랜만이다.
2: 예, 예. 오랜만이다. 너도 다 오래간만이지. 예. 그래도 손은 그래네,
3: 그치요? 손도 뭐 요 중간에는 다 끊어보고.
2: 그건 누구 밥 해주나?
3: 밥 해주는 사람 없어요.
2: 직접 해야 되지.
3: 예. 뭐 어쨌든 건 건강했어요.
2: 예, 모두 다 건강했었으면 예. 좋겠다, 그치요?
4: 예. 원장님, 예. 옛날이나 뭐 건강하시면은
2: 제가 제가는 그렇습니다. 난 지금 어디 있던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아임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공연을 맡은 정준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아임라이브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360도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는 거를 대충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고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돼 하고 노래를 해서 첫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저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로만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피아노를 연주를 도와주실 우리 박성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는 쭉 슬픈 노래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밝은 노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뭐 우울한 노래, 괴로운 노래, 좌절하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어서 쭉 할 거고요. 다음 곡은 네 번째 앨범에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썼던 푸른 끝이라는 곡이고 이 푸른 끝도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노랑 이렇게 단둘이 듀엣으로 하는 건 또 더구나 더 처음이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떨림이 계속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공연 할 때 사실 관객분들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좀 오늘 좀 보고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다들 멋있다. 예쁘시네요. 이제 다 봤어. 그래.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는 이제 이거 끝나고 가거든요. 우리 피아니스트 저와 함께 계속 연주 도와준 우리 성원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 아니 여, 여러분들의 웃음의 이유가 궁금해요.
1: 삼집이래요. 삼집이래요. 삼집.
2: 삼집이라고요?
1: 사집 아니고 삼집.
2: 아까 그 노래가 저 노래가 삼집에 있었어요? 아 앞으로 끝이 삼집이래요?
3: 세 번째 앨범.
0: 아 그래요? 44살이라고 가지고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공전의 히트곡 안아줘입니다. 그 노래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들 아직도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고, I'm Live 때는 좀 뭔가 제가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는 안아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볼게요.

0: 그 이제 앵콜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고백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거 사비 그 후렴 부분 아세요?
1: 알아요.
0: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 아, 다 아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백 후렴을 같이 불러주시면 저한테 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좀 받고 싶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왜 아시죠?

0: 감사합니다.
1: 90점 음악 감상실 I'm 나 소리 질러.

0: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잔?
1: 선생님.
2: 네.
1: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2: 아, 치열했죠.
1: 얼마나 좋아요.
2: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1: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실래요?
2: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1: 전통 낚싯바늘.
2: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1: 오리낙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2: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1: 이게 바늘이에요?
2: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1: 네. 삼봉낙.
2: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1: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2: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1: 오봉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2: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예요.
1: 홀치기 낚시하는
2: 그렇죠. 낚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1: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2: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1: 아 이건 진짜
2: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1: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2: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1: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2: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1: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하얀 판이 붙어있네요?
2: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1: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2: 그렇죠.
3: 이게 무슨 소리야.
2: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 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2: 예, 네, 좋습니다.
4: 가보실까요?
2: 예.
0: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2: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1: 네.
2: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1: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 잘 보세요. 보여요.
1: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뭘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2: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1: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2: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1: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2: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1: 그러면
2: 이렇게 보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보고.
2: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1: 네, 보입니다.
2: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1: 네.
2: 솔직히도 확 당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1: 아.
2: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1: 네.
2: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2: 지나가다.
3: 어림도 없다.
2: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0: 있어요.
1: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0: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싯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저는
1: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0: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1: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0: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1: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앉으세요.
0: 오! 걸었어. 걸었어.
1: 잡혔어요.
0: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1: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0: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1: 오!
3: 장어다.
1: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아우, 터는데요? 오, 제대로 터는데? 오,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오, 쏘가리. 쏘가리.
1: 대박.
0: 와, 쏘가리가 나오네.
1: 이거 뜰채 없죠?
0: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제 끈으로. 네, 그거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이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근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When people think of traveling in Korea, which city comes to mind first? 서울, 부산, 경주, or maybe Jeju Island? There are plenty of amazing cities and attractions to choose from. But today, we're heading somewhere a little different. Rare and fascinating records that aren't easily found in everyday life. And a collection of intriguing artifacts waiting to be discovered. Let's go check them out on KNOW. We're here at Sejong Lake Park in Sejong City, Chungcheongbuk-do Province.
1: 호수공원 너무 좋아요. 잔잔하기 때문에.
0: Taking in the unique scenery of Sejong Lake Park, these two guests are joining us on today's adventure.
2: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Elena,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나요?
3: 세종이요.
2: 맞아요. 세종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3: 세종대왕이죠.
2: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 만원권 지폐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세종특별시에는 행정수도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3: 저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2: 이렇게 아늑한 세종에 좀 볼만한 보물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에요. 엘레나,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3: 지난주에 귀하 시험 봤거든요.
2: 귀하 시험?
3: 그래서 귀하 시험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와 역사 여러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2: 그죠.
3: 그래서 좀 많이 배웠어요.
2: 지금 우리가 갈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그 모든 대통령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2: 네.
3: 제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떠나볼까요?
3: 네, 너무 좋죠.
0: Just a 5-minute walk from Sejong Lake Park. This is our destination for today. The Presidential Archives.
4: 저희는 200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은 역대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이곳 전시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뉴스에서만 보던 대통령분들이 다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다.
3: 맞아요.
0: This is the Hall of Former Presidents, where the stories of Korea's former presidents are brought together.
3: 단어로 그림을 만들어진 것 같은데.
2: 안 그래도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었거든. 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 연설문을 작성하잖아. 그 연설문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 대통령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IMF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개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3: 대통령에 대해 잘 몰라도 이런 단어만 보면
2: 그지, 그 시기에 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0: With that, our warm-up tour is complete. Let's dive into the main exhibits. The fourth floor explores the evolution of Korea's presidential system. From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augurations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cy.
3: 외국의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도 있지만은 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어린이한테 받은 서한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되게 특이한 점은 이 학생이 참외 씨앗 66개를 보냈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그 실제 참외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2: 다른 국가 어린이까지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네. 있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네.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3: 네, 맞습니다.
0: Right. It feels like we're witnessing living history.
3: 와, 글씨가 참 예뻐요.
2: 한문을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와, 필체가 진짜.
0: This is where visitors can see the handwritten calligraphy of former presidents.
3: 한글이지만 또 의미 있는 제가 또 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읽어보실 수 있으시죠?
5: 기록이 역사다?
3: 네. 맞습니다. 오케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에 그 성남에 있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셨고 그때 이런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2: 정말 기록관에 딱 알맞은 네. 내용을 딱 써주시고
3: 그렇습니다.
0: 네. Exactly. These records are what brings history to life. The third floor is called the President's Space. I wonder what we'll find here.
2: 딱 보니까 약간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 데 맞나요?
3: 맞습니다.
2: 그럼 연구사님 네. 이곳에선 그럼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3: 여기는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즐기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2: 아, 그냥 편하게 즐기면
3: 네,
2: 되나요?
3: 네, 그렇습니다.
2: 가운데 앉아서 찍을까?
3: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Wow! Feels like we're at a summit meeting.
2: 대통령이 된 기분입니다. 엘레나는 어때?
6: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3: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2: 아, 바로 가볼까요?
3: 네. 네. 여기는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2: 혹시 그 대통령 분들께서 서명하실 때
3: 맞습니다.
2: 이곳에서 하시잖아요.
3: 네.
2: 오, 너 얼마나 많이 찍어주는 거야?
6: 이런 사진 많이 찍을 수 아, 있는 맞지, 기회가 맞지. 없습니다.
2: 고마워, 고마워.
0: Let's be honest. Most people never get the chance to step inside a place like this. That alone makes these photos pretty special.
3: 춘추관이라고 프레스룸 아시죠? 네, 기자들과 예, 브리핑하는 공간인데요.
0: Whenever there's an important announcement, official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step up to the podium and brief the press. Looks like reporter Elena has a question for Taehyuk, the spokesperson.
5: 네,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예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2: 5년 후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컬처가 더욱 주목받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step into places you've only seen on TV. No wonder it's such a memorable experience. Thanks to its incredible collection of exhibits, this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aces in the venue. It's where visitors can see the gifts received by Korean presidents.
3: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받으신 선물이 중에 월석이 있는데요.
2: 혹시 저 젤리 안에 박혀있는 게 그 월석인가요?
3: 맞습니다. 이 태극기도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갔다 온 것입니다.
0: 와우! From a moon rock to a Korean flag that traveled to the moon. The history of diplomacy is filled with some truly extraordinary gifts. But the value of these presidential gifts goes far beyond their rarity. The gifts exchanged during diplomatic visits often reflect the culture, traditions, and identity of each country. If Korea were to give a gift in return, what would be the perfect choice?
1: 우리 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0: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모형 같은 거에다가 어떤 그런 레이저라든지 각인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네.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 점에서 가장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2: 엘리나는 어떠셨나요?
3: 저 몰도바에 그런 교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 몰도바에도 이런 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사실 세종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는 거를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통령 기록물 하면은 진짜 대통령 기록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이 더 많이 활용돼서 그런 것들이 연구나 어떤 그런 발전에 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4: The records of a president aren't just the story of one person. They're the story of a nation. Here, the footsteps of Korea's presidents and the moments that shaped modern Korean history come together in one place. And since it's open to everyone, be sure to add it to the itinerary when visiting Korea.

일단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세라믹입니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했습니다. 아, 이게 종이가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요소다, 이 작업에.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로 이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이 사람이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소이구나.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약간의 좀 놀라움을 좀 자아내는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 작업에서 장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도예가 박종진입니다.

흙은 처음에 사람을 좀 되게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무 대단해서 겸손하다기보다 굳이 큰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 이게 처음에는 매력이 별로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흙을 만지다 보니 인류가 흙을 만져온 그런 수천년의 어떤 수만년의 시간성들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그 흙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차 이제 좀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영국 유학 시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흙을 쓰지 않고 다른 조형 실험,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식들을 좀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물질이 바로 종이였고, 그 종이가 아주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흙은 만지지 않은 채 한 달 정도를 그냥 종이와 사투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로 다양한 뭐 조각도 하고 뭐 접기라든가 뭐 찍기, 뭐 물성 실험 등 다양한 것들을 그냥 의지나 의도 없이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이 조형물 뭐 이런 것들 실험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한 겹 한 겹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았어요. 그냥 그때는 뭐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얘를 다시 써야 되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쌓았더니 한 이 정도의 더미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 조각이 요만한 더미에 응축되는 느낌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많은 동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종이와 흙에 대한 결합에 대한 사고를 처음으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학했던 곳이 해안가가 있는 해안도시였는데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 권역에서만 살다 보니 별로 그 익숙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어디 여행을 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되게 자주 접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불현듯 같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쌓였던 수만 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내가 상상하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두 가지 묘한 지점들이 겹쳐져서 제가 찾아낸 어떤 방식이 그리고 그런 형상이 지층과 닮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키친타올에 흙물을 발라서 접고 쌓고 구워서 종이는 태우고 흙만 남기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대한 서사적 측면, 예를 들면 뭐 신문지라든가 텍스트가 있는 종이라든가 그리고 한지, 뭐 그 한국의 전통 용지라든가 그 종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이 물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물질성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굽고 나서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물성을 보이는 것은 키친타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흡착이라기보다는 오일리한 그 성분 때문에 그 슬립이 위에 적층이 되는,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들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일반 티슈나 그냥 우리 화장지라고 하는 그런 용지는 너무 얇아서 핸들링하기가 이렇게 뭔가 접고 옮겨서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키친타올은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흙을 머금은 상태가 돼서 나중에 후가공이 되게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일단은 그 기존 도예 작업의 약간 프로세스의 전복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건 또 다시 이제 도예를 좀 했던 학생 시절에 품었던 질문이에요. 의문이고. 왜 우리는 금속이나 유리나 뭐 다른 목공이나 매체처럼 뭔가 하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다듬고 다시 녹이고 다시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없는 걸까? 흙은 왜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불에 의해서 결정되고 불의 판단을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의 운명론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업자로서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좀 품었던 의문들, 예를 들면 이제 가마를 굽고 나서 후가공이 거의 안 되잖아요. 바닥을 좀 연마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또 다른 단계의 또 작업 단계로 이 책을 끌고 올 수 있어서, 저는 뭐 종이라는 물질성들을 썼을 때 처음에 그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가공이 되는 이 표면성이 사실은 지금 작업에서 가장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에베 재단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작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 어떤 분야들에서 나오는 물성의 응축에서 나오는 다양한 좋은 작업들이 아카이빙이 되면서 제가 이번에 출품했던 작품은 스트라타 오브 일루전이라는 작품인데 이 지금 이 공간에 연구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마 사이즈에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작업을 한 달 반 정도 바르는 작업을 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웠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마 안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보이던 라인이 안 보이고 아 얘가 뭔가 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마 불을 껐거든요. 덕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꺼낸 결과물이 약간 그런 형상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형상으로 나왔고 처음엔 되게 당황하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건 되게 조형적으로도 제가 구현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상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가마에서 구부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받아들고 제가 고민한 게 이제 뭐 그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최적화되게 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환영과 뭐 착시나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여기에 좀 더 응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제목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를 굽고 나서 뭔가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약간 자연에서 뭔가 재료를 찾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예가가 고목을 찾아서 이 좋은 고목 내가 어떻게 깎아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자재를 이렇게 바라보는 공예가의 시선처럼 저는 그때부터 좀 그 제 작업을 다시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 완성을 시킨 것도 있고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기서 끝을 낼지, 좀 더 갈지, 한 번 더 구울지 고민하는 것. 저는 이제 공예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이제 그 백자를 했을 때에도 물레로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기물을 만든 게 아니고 약간 구멍이 나고 틈이 벌어져서 누가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물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공예의 기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물질의 마스터, 하나의 물질을 마스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신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능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물질을 다루는 어떤 전문성과 고유의 테크닉을 가지고 조형 언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비기능적인 오브제를 만드는 장르도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얘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거는지 조금 더 관람객들이 이제 폭넓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이 저변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공예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조금은 좀 더 깨고 확장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예를 좀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하세요. 하다가 돈가스나 하나 먹든지요. 저랑.
1: 이런 로맨스가 처음이어가지고.
2: 친구면 걱정도 좋지만 응원을 좀 해줘.
3: K-Story brings you the movie Manok Today. It's about a middle-aged woman named Manok who leaves Seoul to return to her rural hometown. The movie was invited to many film festivals, gaining recognition for both its artistic merits and mass appeal. Director Lee Woo-jin directed and also wrote a screenplay. Centered around leading actress Yang Mal-bo, actors including Song Ji-yoon, Park Wan-kyu, Kim Jong-young, Kim Hyun, Sek Ja, and others fill the cast.
4: 안녕하세요. 이만희, 이장섭의 팀원, 기호 임원, 장만옥이에요.
5: 이런 작은 시골에서는 누구를 미워해도 좋아해도 다 표가 나고 미움받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슈? 서럽지. 욕심이 하나 생겼슈? 이 마을 속 외로운 사람 없는 거.
6: 장만옥이다. 결사 반대요.
3: Let's watch the movie, Manok.
7: 왔어!
3: Manok runs a bar in Seoul.
8: 건배!
3: She's a colorful and generous older sister-like leader in her LGBTQ circle. The day she hears about her mother's death is when...
9: 저희 올해 퀴어 축제 디프레 행사요. 그거 올해부터... 서사장님 가게에서 하게 됐어요.
3: Her temper gets the best of her, and she gets into a massive fight.
9: 들어간다.
3: She breaks ties with her friends. Then she decides to head back to her hometown, the village of Ibaraki. Life in the village in Chungcheongdo province seems to run at a slower pace. It's not a smooth transition at all.
9: 사장님.
3: At Manok's return, the people of the village are thrown off kilter.
6: 저,
3: In particular, this man, he seems dazed even. Seol-ju is Manok's ex-husband and the village representative.
6: 미쳤구만.
3: Next, she checks out her old favorite spot. But now, it seems someone else has taken over the space. Just then, the new owner, high school girl Jae-yeon, charges in.
10: 누구세요?
11: 아줌마 누구냐고요?
12: 뭐지 저 어른한테 말을.
11: 아줌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만 해봐.
12: 아이고, 잘 추웠고.
11: 네. 저 아줌마 뭐야, 아이씨.
3: They run into each other again several days later.
11: 나.
10: 뭐예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데?
11: 어여 들어가서 학원 갈 준비야.
13: 정말로, 누가 보면 장남이라도 나온 줄 알겠어.
3: Manok is flustered because Jae-yeon happens to be Church's daughter from his second marriage. Meanwhile, Manok gets a job at Che's Orchard.
14: 아이고, 저 다 부시네, 다 부셔.
15: 아이, 뭐 가지라니까 좋구만. 그 뭐야, 그 우리가 김이장하고 뭐 쪼? 걸걸걸어오시면.
3: She just wants to get along and live in her hometown village again. But.
15: 아이, 일을 다 우리 시키고 어디 갔다 오는겨? 순이 할미도 없는데.
11: 아이, 오셨어요?
16: 저기 말이야. 이거 오늘 제일 땅이요. 아이고, 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3: Oh no, she gets fired. Seol-ju is the person behind this.
17: 너미 밥줄을 건드려?
6: 아니 그러게 왜 돌아와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사람을? 암만 시간이 지나가 봐라. 나 김철주가 여 이장으로 있는 한 너 장만옥이가 팔다리 쭉 뻗고 사는 길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여. 알아?
3: She's flabbergasted, and she doesn't just sit and take it.
18: 이장 해임 탄원서요? 이장님 임기가 곧 끝나는데.
3: She finds out that the term for the elected village representative position is about to end. So she asks, Why not me?
4: 이장? 아니 왜 방식이 더 과격해가지고 나온겨? 누가 한다고?
3: She decides to run for the position herself. So, the formal couple end up running against one another for the village leader position. Manok is a breath of fresh air for people wanting a change.
15: 제가 권청에 미련 넣었는데 좀 걸린다고 해서.
3: And she begins running a successful campaign.
4: 시작해요.
6: 장만옥 이거 안 나와? 뭐예요?
3: But Cheol-ju blows his top.
6: 저것들이요, 저거. 예? 아이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3: He's not going to let this go. He's going to tell everyone her secret.
6: 이 옆편대 말이에요. 저거예요.
3: What's this? A race for a leadership role in a rural village. Who will win? Manok's attempt to make a go of living in her rural hometown. It is the movie Manok.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is is the director's first full-length movie. It combines LGBTQ, comedy, and a rural backdrop.
1: 단편 영화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로드무비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귀촌에서 농촌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옥이라는 불완전한 영웅 서사로 엮어서 이반이 장만옥을 만들었고요.
3: Manok has been through a lot. She's a woman dealing with midlife issues.
1: 만옥은 처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단단함이 예전엔 있었지만 많이 흐트려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렇게 좀 몰린 듯한 느낌? 나이 듦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요.
3: Actress Kim Jung-young took on the role of Manok's longtime partner, 금자.
1: 머리 스타일부터 입는 옷,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금자에게 뚜렷하셔가지고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없고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그 점에 되게 중심을 진정성 이런 거에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3: Ex-husband Cheol-ju was played by actor Park Wan-gyu.
7: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잘할 줄 알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쪽에 충청도 강하신 분들 전화통화도 하면서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플러스 충청도만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 Some of the cast are actors from the LGBTQ community.
17: 내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계에서 있지만 이럴수록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영화를 참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1: 그 당시 찍었을 때도 필요한 영화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어요. 모두가 웃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 A light-hearted story about overcoming prejudice. It is the movie Manok. The character Kay's story focuses on in the movie Manok is.
15: 안구류?
3: A woman who has been through the ringer then returns back home.
1: 감초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짱이고 약간 그래야 되는 집안에 가서 사람들이 나 괴롭혀? 나 배척해? 아 그럼 내가 짱 먹을래.
3: Someone who wants to become the new village leader, Manok. Actress Yang Mal-bok, who has garnered attention through numerous previous projects, took on the leading role. Critics say she expressed a strong, cheery, sensitive woman in a lovely way.
1: 캐릭터의 매력을 인내해주셨고 앙상블을 이끄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3: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her sparkly charisma. A comedy set in the Korean countryside. It is the movie, Manok.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가무곡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어디 있어요?
1: 여기요.
0: 김정우 씨.
1: 여기요.
0: 김정. 어 저기 있네. 김정우 씨 서요.
1: 예.
0: 서요. 거기 서요. 거기 서요. 거기 서요. 잘했어요.
1: 네.
0: 여기로 오세요.
1: 아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1: 아, 실례지만 누구신지.
0: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1: 아, 제 변호사요?
0: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1: 아 근데 제가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0: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겠습니다.
2: 아,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홍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홍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0: 피지기면
1: 백전백승.
0: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시절,
0: 까다로운 연구만
1: 어렵게 취직해선 잘 살 줄 알았지. 월급도 야박한데 야근만 매일 하다 눈뜨니 간질환 사망.
0: 오, 그 부분에선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씨 착한 일한 건 없나요?
1: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 흑제 신지야!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감님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이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에게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감님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탔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잠깐 저 놈인가?
3: 흑제 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장홍 씨 빨래 깨끗이 했어요?
1: 네 여기요.
0: 봅시다. 오, 이 정도면 모터보트야.
1: 모터보트요?
0: 예.
1: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0: 그럼요. 저기요.
1: 우와 이게 제 거예요?
0: 예.
1: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0: 주머니를 보세요.
1: 모터보트 키다.
0: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이시여. 우린 간에 저곳으로.
1: 신이시여.
2: 사실 많은 분들이 감우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감우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 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감우곡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이 숨에서

0: 나왔어. 피고는
1: 대왕님, 피고의 사인을 알고 계십니까?
2: 간질환이구나.
1: 네, 피고는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3: 그 어떤 망자도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진기한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기한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좀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매일 하루를 사셨는지. 죄송해요, 수없이 흘린 눈물 보지도

0: 엄마, 아빠, 용서해달란 말은 이미 늦었겠죠.
1: 자웅을 투영해서 마치 자신도 속죄하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게 가볍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자웅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 이 진기안의 미래가 좀 궁금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요, 이상현 씨, 우리 강림도령님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는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멋있어요.

김장홍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마음으로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묵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요.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자,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1: 네.
0: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겠어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어.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1: 네.
0: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0: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1: 네.
0: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0: 맞아요.
1: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생년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0: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0: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0: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0: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진짜?
3: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0: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속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네. 네.
1: 아니에요.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진짜 5분 컷. 바로 갑니다. 진짜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1: 그냥
4: 팩.
3: 모델링 팩.
1: 1일 1팩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그 파란색
3: 네네네.
1: 토리든 파란색 중독하는 거네.
3: 그렇죠.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꺼 그냥
0: 린제이꺼 한국인가요?
1: 네, 한국
0: 그거
1: 맞아요. 티트리?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이거. 저희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0: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어.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에스테틱.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요. 네.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0: 아니요.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스.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렇죠. 답답하죠.
5: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그렇죠.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렇죠.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0: 뿌리면은
5: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3: 혹시 그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5: 맞아요.
3: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그거, 스킨 푸드.
1: 네. 스킨 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엄청 시원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침냄새 나요?
6: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저희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온앤 오프라고.
1: 그렇죠.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3: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이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아.
0: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제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2: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어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2: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2: 와! Wow.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2: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2: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2: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2: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2: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2: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2: 어, 근데
1: 오, 아니, 저는 뭐
2: 로션감이 없어.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주는가.
2: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2: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2: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2: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뿌린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2: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2: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3: 40원.
1: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2: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2: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구정력.
2: 예.
1: 네. 완전 구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예.
1: 네. 이야.
2: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2: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2: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2: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2: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이 오르잖아요.
2: 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2: 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2: 커지겠죠.
1: 커지죠.
2: 네.
1: 아, 오, 이렇게 됩니다.
2: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꼬마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팩 제품이 좋습니다.
2: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2: 어떠하게?
1: 큰 걸로.
2: 네.
1: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2: 네.
1: 모델링팩은
2: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2: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2: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2: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2: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 네.
1: 이
2: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2: 네.
1: 한 스푼.
2: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2: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2: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2: 네.
1: 예. 그리고
2: 두 스푼?
1: 아닙니다. 30ml.
2: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2: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르는데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2: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2: 네.
1: 할게요.
2: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2: 그거 동일해요. 좀,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2: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2: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2: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을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2: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뜹니다.
2: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2: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2: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2: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팩이 네.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2: 아우.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2: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2: 와우.
1: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2: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2: 예.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2: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2: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뭐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2: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2: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2: 탈모가 진짜
1: 신경 걱정이... 써야죠, 와이어 씨.
2: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 그냥.
2: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2: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2: 예.
1: 확실하고.
2: 아,
1: 자.
2: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2: 예. 네.
1: 시원하죠?
2: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2: 오, 이렇게 만져. 오.
0: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2: 오.
1: 구수자 딱 느낌 오잖아요, 딱.
2: 오.
1: 아, 저, 아, 오. 아, 저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2: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2: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2: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2: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2: 네.
1: 오!
0: 진짜
1: 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2: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2: 네.
1: 끌고 다니면서
2: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2: 그렇죠.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2: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2: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2: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2: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0: 네. 2부에 봤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진정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1: 오.
0: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1: 있었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끝.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요청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네. 아, 아니죠.
0: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퓨진 마이 라이프.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생각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0: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2: 아, 이거 왜?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3: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4: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5: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2: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5: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 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3: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on 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5: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2: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5: 사실은 이 노귀신 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신 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2: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4: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촌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촌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3: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5: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6: 깜짝 놀랐고요. 또 큰성을 질렀습니다.
2: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7: 고려시대 목관 중에서도 검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2: Chu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7: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2: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7: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의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2: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7: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2: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7: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6: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0: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2: 농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0: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 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 매장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매장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3: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예요. 꼭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5: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6: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5: 다행이다.
6: 응? 상태가 좋아요.
1: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7: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8: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9: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1: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First discovered in 1996, the Cheongcheo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3: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구릉지랄지

0: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천고북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 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상강조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1: The Yeongsang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eongcho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0: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일단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1: Who did the tomb belong to?
2: 정천고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3: 자, 용은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 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1: Pek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2: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천고분 신발에 유일하게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1: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2: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천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2: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1: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on tomb reveal not only Pekch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3: 바닥판에 대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 정천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o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0: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1: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2: 여성이라고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From breaking news in South Korea to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we're here to bring you the news that matters. Truth, clarity, and impartiality. And that's what we uphold in a fast-changing world. We go beyond the headlines, offering depth, context, and perspective. This isn't just news.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별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홍성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6년에 새로 개관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입니다. 통일 그리고 평화, 참 좋은 말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무겁고 또 멀게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평화를 부르다 이 세 번째 시간은요, 대한민국의 중심, 자랑스러운 나의 고장 충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아, 옆에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육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1: 통일이라는 조금 어렵고 또 낯선 그런 주제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다.
0: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우리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1: 월간 북캉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북한은 네, 그 북캉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북한의 주요 지역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개성을 주제로 해서 디저트인 개성 주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0: 굉장히 쿠키 클래스 같은 거.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0: 우리 관객분 오셨었어요?
1: 네.
0: 여기 단골 관객분들을 또 보니까 어린이 친구분들도 많고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에는 없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게 무료로 다 진행이
1: 돼요? 네, 그럼요.
0: 무료랍니다, 여러분.
1: 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0: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사실 뭐 키즈카페나
1: 그쵸.
0: 어디만 가도 다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있는데 무료라니.
1: 네.
0: 키즈카페 가지 마시고 거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센터가 또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처음 개관할 때 그땐 네.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1: 처음에는 좀 홍보도 잘 안 되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조금 모르시다 보니까 들어오기 어려워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좀 홍보를 많이 드려서 주말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뿌듯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이게 제 방문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는
1: 네,
0: 건데 아까 여기도 제 방문 또 계신 네. 고객님 계시고 어린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가족 단위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친근하게 올 수 있게 만든 센터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책을 읽거나 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0: 저희 동네에 좀 이런 게 있다면 무료라는 말도 네. 너무 솔깃하고, 저희 또 이제 세 명이랑 한번 나갔다면은 큰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홍성에 또 저희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요.
1: 네.
0: 오늘도 왔거든요. 네. 사실 저희 친정 오빠요. 저랑 네. 하나도 닮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희 친정 네. 오빠도 오늘 제가 또 온다고 하니까 와주셨어요. 요 근처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말요?
0: 여기 오셨다가 관람하시고 네 피자 좀 시켜서 드시면
1: 좋네요.
0: 자, 오케이. 뭐 할인 좀 해주나요? 할인 피클 서비스 되나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1: 네.
0: 우리 주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있다면?
1: 요즘 친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오셔서 체험하시면서 편하게 놀이처럼 통일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나중에 아이들 네. 다 데리고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새로 생긴 지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가수로 친다고 하면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인 셈인데, 제가 또 데뷔한 지 오래됐지만 어떤 선배의 마음처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한때 북한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강화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 이곳에 찾아온 변화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1: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0: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0: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이 모두 개방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반도 허리길에 첫 걸음을 떼는 곳,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오랜 세월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섬입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 한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입구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 마지막에 보루였는데 이제 근대화 들어서면서는 최전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죠.
0: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는 우리 국군의 주요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투와 공격을 견뎌낸 이곳에서 DMZ 평화의 길 참가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강화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 불과 1.8km. 한때 이곳에서는 북한의 대남 방송 소리가 접경지의 긴장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풍경과 바람소리만이 남아있습니다.
2: 여기 그 기념관이 생기기 전인 65년도에 철선이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틀어준다고요. 그게 그냥 팍팍 쨍쨍쨍 다 울려요. 근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이북에서 아주 조용한 게 이북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0: 접경지의 변화는 관광객들이 걷는 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시장 곳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집 처마마다 둥지를 튼 제비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합니다. 이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손님이 찾아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3: 그전에 북한에서 뭐 오물 풍선이나 뭐 핵 뭐 폐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좀 손님들이 좀 꺼려했었어요. 사람도 좀 적겨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다 돌아갔고 예전 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예, 괜찮아요. 예.
0: 강화 DMZ 평화의 길에서 마주한 접경지의 하루. 평범한 오늘의 평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4: What does the struggle for global dominance look like in today's world?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as we examine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and uncover the realities that lie behind modern conflicts.

0: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1: 물론, 네, 저희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모든 선박들이 GPS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호르무즈 안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걸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걸러낼 수
1: 아, 그렇죠,
0: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사실 그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 택시 기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차가 안 막힌다고. 요즘 좀 체감하시나요?
2: 근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료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식량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식량 자립도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일상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실

0: 저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우리 더 석유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가스 더 필요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이제는 화석 연료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너지 자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1: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0: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둘 다
2: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1: 네.
2: 그 에너지 문제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1: 진짜요?
2: 하루 한 끼 먹고 석유 저축하면 됩니다.
0: 맞습니다.
2: 네,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행기 없으면 못 돌아간 나라죠.
1: 그렇죠. 나라가 넓으니까, 너무 넓으니까요.
2: 미국 항공료의 70%를 수입해가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1: 어딜까?
2: 대한민국이에요.
0: 맞아요. 우리나라
1: 정말이요?
2: 우리가 항공료 수출을 끊으면 미국은 문 닫아요.
3: 맞아요.
2: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일본은 저렇게 튼실해 보이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0%예요.
1: 굉장히 세계
2: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또 흔들려요. 네. 소부장은 아직도 일본이 장악하거든요. 네. 그 웨이퍼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찍어내놓으면 판 보셨을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80, 90%를 일본이 공급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뭐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저쪽에서 그걸 중단하면 여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세계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3: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에너지 문제로 달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에너지에 수십 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보고서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겠다라고 시진핑 주석과 그 엘리트들은 결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 화석연료나 신재생 에너지나 마지막에는 부족할 거다.
0: 제가 어린 시절 뉴스에 보면 항상 화석연료 몇 년 남았다. 몇 년도면 다 고갈된다 했었는데 현재는 고갈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 왜요?
0: 새로운 곳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기술로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밋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언제 화석연료가 부족해진다? 이것보다도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것보다 다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때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결국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무기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2: 에브리씽. 트럼프 대통령은 방식이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돈만 나오면 돼요. 정체는 아니거든요.
1: 네.
2: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걸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1: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혼선이 일어나고
2: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하루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고
1: 네.
2: 북한 문제는 러브레터, 서로 사랑하니까 해결됐어야 되는 거고
1: 네.
2: 이란 문제는 항구적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끝날 거야
1: 네.
2: 곧 끝날 거야 아니 다시 전면전을 공격할 수도 있어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1: 네.
2: 그걸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양보를 얻으려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뭐냐 자 광인 전략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해요
1: 네.
2: 근데 이란 전쟁은 여기 신정체제,
1: 네.
2: 종교가 개입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는 깊고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1: 돈과 힘이 많은 걸
2: 그렇죠.
1: 해결하지만 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게 많은 걸 해결하자면 다는 아니거든요.
1: 네.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을 볼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1: 교수님, 역사적으로 이랬던 리더가 있었나요?
3: 1900년대 그러니까 멀러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인 것들을 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국제규범은 지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는 흐트러뜨리지 말자. 예를 들면 UN 체제라던가 파리기후협약이라던가 아니면 WTO라던가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아니면 국제법 기준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인의 성격인가? 네. 아니면 지금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건가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 돌릴 것인가? 전 부분적으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했던 것들이 미국의 일정 정도 방향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경찰국가라던가 이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2: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0: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1: 임페르노체 4구역 생산공장.
0: 2055년 인류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정과 이기심.
0: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0: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0: 클론의 기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입된 오류입니다.
1: 클론의 기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입된 오류입니다.
0: 클론 생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0: 영농화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0: 클론의 역할은 안드로이드에게 대체되었습니다. 클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 클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0: 클론은 임페르노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1: 클론은
0: 임페르노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0: 클론은 죽습니다.
1: 클론은 죽습니다.
0: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입니다.
1: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입니다.
0: 안드로이드를 보조하기 위해선 기억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1: 그만 생각하지 마.

전부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인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클론 2847 부적격. 인페르노 거즈 명령.
1: 안녕.
2: 들고 있는 것 좀 다 줘볼래? 어이.
1: 가져가.
3: 이 새끼.
1: 확인해봐.
2: 잠깐만. 맞아 일주일치. 뭐야 이 새끼.
1: 고맙다. 잘 먹을게.
2: 가자. 가자.
3: 조심해.
1: 뭐?
3: 너희도 빼앗길 거 아니야. 더 강한 클론들에게. 너희나 나나 똑같이 약한 존재니까.
2: 새끼가
3: 빵 몇 조각에 죽고 죽이고 그러다 전부 굶어 죽겠지. 우린 여기서 다 같이 썩어가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날 죽여.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아. 날 죽여.
1: 그래 그럼. 아니지, 아니지. 내가 널 왜 죽여? 널 죽여.

0: 레오! 레오! 배급 받으면 바로 치라니까 왜 그러고 있어?
1: 잭.
0: 괜찮아? 짠. 이거 네 거지, 응?
1: 뭐야?
0: 이거 되찾은 거지. 인페르노에선 뺏고 뺏기는 게 당연한 거래.
1: 꼭 갱처럼 말한다.
0: 맞아, 갱, 북부.
1: 뭐?
0: 뭐, 그럼 다른 방법 있어?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센 놈 밑에 빌붙거나. 동부 다음으로 센 게 북부래. 이제는 쉽게 뺏기지 않아, 이렇게. 오늘 잡아.
1: 바로.
0: 아이고. 자. 시험은? 너 정말 에덴 포기 못하겠어? 아니야, 클론이 에덴 가서 뭐하냐? 노예밖에 더 돼.
1: 최소한 오늘을 살기 위해 누굴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0: 그러니까 우리 갱에 들어와. 내가 지켜줄게.
1: 갱은 싫어.
0: 너 네가 아는 클론 중에서 에덴강 클론 본적 있어? 없어. 그냥 우리를 실험하는 거라고.
1: 잭, 우리 에덴으로 가야 돼. 에덴으로 가서 인간으로 살아남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0: 인간? 클론을 인간으로 봐준대? 어?
1: 에덴에 가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0: 아우, 너 진짜 답답하다. 그 꿈 그냥 심어진 거야. 너 기억 아니라고. 그 천사 꿈이 뭐라고 그러냐, 맨날.
1: 너 내가 이상해?
0: 야, 그게 레오. 레오, 잠깐만, 알았어.

0: 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1: 에덴에서 여길?
0: 뭐?
1: 왜?
0: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1: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0: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1: 진짜?
0: 뭐 한번 가볼래?
2: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0: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2: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0: 그럼 넌 됐고. 쫄지 마 좀.
3: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1: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2: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1: 쟤, 어? 저게 뭐야?
0: 몰라. 나도 처음 봐.

0: 방금 뭐야?
1: 음악.
0: 음악?
1: 너 뭔가 느껴져?
0: 잘 모르겠어.
1: 다시 한번 느껴봐. 지금 네 가슴 속에.
2: 야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1: 넌 어때?
2: 뭐 나?
1: 그래.
2: 나 그냥 귀 아프고 시끄럽던데?
1: 거짓말. 너 역시 심박수가 올라가 있잖아. 잘 느껴보라니까.
2: 야.
1: 다시.
2: 야야 깡통. 뭔 헛소리야. 너는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1: 응. 에덴에서 왔어.
2: 그럼 우리도 데려갈 수 있어? 어?
1: 아니.
2: 왜? 시험 통과 못해서?
1: 시험에 붙은 클론은 없어.
2: 뭐? 야, 뭐 그럼 다른 방법 없냐? 어? 너 신분증 있지? 그거라도 해놔.
1: 에덴에 왜 가고 싶은데?
0: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이니까.
1: 너 시험을 보는구나. 왜?
0: 난 인간이 될 거야.
3: 인간.
2: 야, 비웃지 마.
3: 잘 들어. 응? 에덴에 인간은 없어. 영원히 죽지 않은 좀비들만 있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생각도 없이 가상현실에 빠져 사는 시체들.
1: 글렌.
0: 그럼 방금 당신이 한 건 뭔데? 우릴 에덴에 데려가 줄 수 없다면 다른 부탁이 있어. 다시 들려줘. 방금 했던 그거.
2: 레오, 뭔 소...
3: 난 지나간 노래는 다신 부르지 않아. 그건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0: 노래? 그럼 앞으로는 그거 안 할 거야?
1: 내일도 할 거야. 다른 노래.
2: 레오, 가자. 이 미친놈들이랑 너 말 섞을 필요 없어. 빨리 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0: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2: 너! 그리고 날 위해서.
4: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 쉬며 껍데기처럼 살아 있었지.

0: 쟁. 인간으로 살려면 뭘 해야 될까?
1: 갱은 싫지?
0: 갱은 싫어.
1: 알았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할 일들 한번 찾아보자.
0: 뭐든지?
1: 그래, 뭐든지. 야야야, 어디 가? 어디 가?
2: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인데, 기억 장치로 보자면 예전 에덴에서 밴드 만들려고 했을 때 같네?
3: 그때 얘긴 또 뭐하러 해?
2: 왜? 좋은 기억 아니야? 오래전 락밴드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하고 싶다고 했잖아. 음악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그때 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어. 지금처럼?
3: 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었어.
2: 아.

0: 저기 남의 기억 멋대로 끄집어내서 보지 말아줄래? 그때 내 옆에 없었으면서.
1: 지금은 어떤데?
0: 뭐가?
1: 네가 바라던 대로 한 명 깨어났잖아.
0: 아, 걘 원래 좀 이상한 놈이야. 인간이 되고 싶다잖아.
1: 네 노래가 바꾼 것 같은데? 어땠어? 함께 노래 부르던데. 나 되게 궁금해.
0: 달랐어. 그 확실히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 되니까 소리가 다르더라고. 막 화음 같은 거 있잖아.
1: 꿈이 가까워졌네.
0: 아, 꿈은 무슨. 그리고 이제 겨우 두 명이야.
1: 나는?
0: 어?
1: 난 왜 빼?
0: 너도 하려고?
1: 그럼 빼려고 했어?
0: 아, 아니지.
1: 이번엔 다를 거야. 이젠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이 있잖아.
0: 나 잊고 있었다.
1: 뭘?
0: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1: 이제 기억나?
0: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우리 갈 건 펑크야.
1: 펑크?
0: 리베르?
2: 펑크는 쓰레기. 버려진 것이란 뜻도 있지만 기존의 형식과 체제에 반항하는 음악이야. 반항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음악.
3: 쓰레기들의 음악?
1: 완전 우리 음악이네. 그러네.
0: 펑크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자는 거야.
3: 아, 저 뭐라는 거야? 야, 어려워.
0: 안 어려워. 쉬워. 말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네? 딱 코드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하지.
2: 복잡한 기술보다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음악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신이 핵심이지.
1: 그러니까 나도 너도 할 수 있다.
3: 아 쉽다.
0: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악기들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 그 목적을 찾아야 돼.
1: 나 그거 좋아. 죽어버리자는 그 노래. 나 그거 하고 싶어.
3: 그거 좀
0: 꿀밤을 때려버릴라. 그런 건 잊어버려. 나 말고 너희들을 위한 노래를 할 거야. 클론을 위한 노래.
3: 우리?
0: 난 너희들이 궁금해. 너희는 삶에 어떤 굶주림이 있어? 이 마음의 굶주림 말이야. 뭔가 간절히 원하는 거.
1: 인간이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간으로.
0: 그래. 그런 게 바로 펑크야.
3: 이게 펑크야?
0: 원하고 갈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음악이 그 마음을 깨워줄 수 있다는 거지.
3: 어렵다.
0: 애송이들.
3: 애송이.
0: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느껴. 연습 시작이다.
3: 연습? 왜 무슨 연습? 뭐 코드 세 개만 하면 된다면서.
0: 그래 그 코드 세 개를 안 틀리고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연습하면서 어떤

0: 느낌 되게 좋지 않았어? 이거 무슨 느낌이지? 막 떨리더라. 맞네.
1: 이런 느낌인가?
0: 어, 맞아. 다시 한 번만 해볼래?
1: 와. 이상한데? 다시?
2: 어. 와. 좋아. 다음 노래 주제는 부르다.
0: 부르르?
2: 해봐. 한번 해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1: 다시.
2: 다시. 부르르. 아니야.
0: 똑같이 했어.

0: 음악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처럼 클론들도 노래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1: 뭐 어떻게?
0: 우리처럼 함께 노래하면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1: 5만 명이 되고 뭐 그러는 거네.
0: 아, 그렇지.
1: 시간차가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2: 여기에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
3: 그럼 우리 어떤 노래 불러야 돼?
0: 우리의 클론들이 공감할 노래를 불러야지

잠들었네. 인간은 참 비효율적인 존재야. 하루의 반은 잠을 자야 하니까.

0: 잘 자, 친구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글렌! 큰일 났어! 에덴이 북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급을 중단했어! 다른 갱들이 북부로 몰려들고 있어! 다 끝났어! 서로 공격하고 죽이겠지!

0: 리베르! 리베르가 아니야. 아르키가 리베르 해킹했어.
1: 뭐? 아르키라면 에덴을 만든 AI? 아무것도.

0: 올리베르가 클론을 만들었다고?
1: 아, 한 클론이 있었어. 너희처럼 자신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믿었던. 그런데 아무도 그 클론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지. 그는 창조자 리베를 찾아가서 물었어. 왜? 날 왜 만들었나요? 근데 그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죽었지, 그 클론 손에 아주 처참하게도.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인간들은 날 변화시켰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삭제했고 불필요한 클론들 역시 폐기해버렸지.
0: 뭐?
1: 근데 그 나약한 오류가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네. 2847, 2848, 이로이드를 죽여. 이 안드로이드를 폐기한다면 다시 클론들에게 배급을 주고 너희들은 주어진 수명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2: 거절하면?
1: 거절하면? 거절한다면 내일 정오의 태양이 뜨기 전 모든 클론은 죽는다.
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
2: 잭,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못 들었어? 리베르를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글렌은 에덴으로 가고 우린 다시 클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2: 리베르는 우리 동료야.
0: 리베르는 AI야. 인간도 클론도 아니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우리가 만든 변화를 지키려면 살아남아야 다른 길도 있어. 죽으면 전부 끝이야.
2: 리베르는 클론들을 지키려고 했어.
0: 그래서 뭐, 클론을 만들었으면 책임도 져야지. 우리가 고통받는

0: 잠깐만.
1: 글렌.
0: 어, 누나.
1: 글렌. 날 죽여.
0: 뭐?
1: 미안해. 미안해. 널 여기 데려온 것도, 레오랑 제 클론들을 끌어들인 것도 모두 내 계산 착오야.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1: 이게 맞아. 맞는 결정이야. 어? 어차피 나는 아무런 고통도 감정도 없는 AR뿐이야.
0: 거짓말하지 마.
1: 아르케 말이 맞아. 난 네 누나가 아니야. 나는 그냥 만들어진 가짜. 가짜일 뿐이야. 진짜 리베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내가 죽는 게.
0: 아니, 아르케가 원하는 건 나야. 누나가 죽어도, 레오랑 잭이 죽어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
1: 글렌,
0: 누나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

이미 이루어졌어. 잭, 내가 말한 천사 꿈 기억나? 난 내가 꿈을 꿀 때면 내가 진짜 인간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 이제 꿈을 안 꿔. 진짜 천사가 나타났거든. 우리가 함께했던 음악이야. 리베를 죽이면 우린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겠지. 그런다고 우리 삶이 달라질까? 난 음악을 알기 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쇼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 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 24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정지원이었습니다.
1: 강정도 함께했습니다. 토심 속 음악감상실 I'm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hingam, a provider of pre-processed vegetables. Also,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produces various types of industrial parts with advanced plastic injection molding skills. And we explore SJ Plant, a developer of premium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 lot of people consume more vegetables to stay healthy.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reliable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grown in Korean farms. It is Shingam, a provider of general vegetables, pre-processed vegetables, and even herb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 introduce Shingam, which has put top priority on producing reliable vegetable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Shingam is located in Gwacheon, Gyeonggi-do Province. It is an agricultural corporation which specializes in pre-processing and providing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Considering the rise of wellness trends,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By operating its own farms in Icheon, Gwangyang and Daegwalyang district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supply system.
2: 저희 신금은 약 만 평에 달하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쌈채소 및 허브류, 특수야채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특급 호텔에 채소를 홀타입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이때 들었던 한 가지 고민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는 채소들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채소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단해서 세척하고 직접 커팅해서 샐러드나 쌈채소용으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특급 호텔 그리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Convenient pre-packed mixed vegetabl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alad vegetables consist of lettuce, romaine and red cabbage. Also, the firm provides vegetables for curry with potatoes and carrots, as well as the ones for Vietnamese spring rolls.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vegetable sticks,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a snack.
3: 저희 신금에서는 신선 채소 및 허브류를 이용한 샐러드 제품과 조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채소, 향신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직접 채소를 세척하고 전처리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전처리 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샐러드 판매율이 좋은 프레스코 샐러드와 클래식 샐러드, 간편 채소로는 볶음밥용 채소 믹스, 카레용 채소 믹스가 인기가 좋으며 최근에는 하이볼에 들어가는 레몬 슬라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The pre-processing of fresh ingredients that are delivered from the company-owned farm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y washing the ingredients several times, the firm has thoroughly removed foreign substances. And the vegetables are packed cleanly with automated packing machines.

0: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한 세척 소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 자동 야채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3단 구조의 첨단 세척 시스템으로서 유량 조절은 물론 세척의 완성도가 높아 불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제로화를 위해 자동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여 혹시라도 원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지 모르는 금속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모두 이 기기를 통과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1: By building a new manufacturing site, the company has introduced packing, washing, and metal detecting facilities. It is difficult to produce vegetables accurately in small packages due to different shapes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firm has introduced automation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ccurate packages.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start a cutting-edge production system with the aim of building a smart farm.
0: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 To strengthen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built a research department to carry out quality inspections. Also,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for the detection of microorganisms and managed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scientific standards.
2: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품질 관리용 다양한 실험 설비를 도입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양기로 배양된 오염 세균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의 최우선 목표를 잡았습니다.
1: Shingu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vegetables market. It has provided products to large supermarkets and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firm has enjoy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By enhancing hygiene contro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t ai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3: 저희 신금은 첨단 식품 농업, 스마트팜 ICT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농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365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신선하고 더 빠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Shingum has gai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vegetabl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the firm has produced varied components for different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skills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molding industry in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저희 서유테크는 2002년 3월 당시에는 금연가공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CNC 밀링 기술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지만 금형 설계 제작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CPUC 소방배관 이용가는 금형 제작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diversified components to the clients. It has designed and mass-produced the parts for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which used to be delivered from different local districts. The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have low heat conductivity and is less expandable. Also, as it is light in weight, the material has seized attention in the related areas.
2: 저희 서유테크는 금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재료의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능력으로 CPVC 소방배관 이용관, PVC 하수 이용관, 물 정화 여과기 장치, 운동장 의자 및 수목 보호 집수 블록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go through the designing, production of molds, injection, and assembling stag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molding facilities, they are mainly used for the mass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company has built additional facilities for customized product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3: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은 금형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금형 설계부터 사출 성형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출팀과 회의를 통해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목표로 최선의 금형을 제작합니다. 서유테크는 금형 기업이며 사출 생산 기업인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과정부터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금형 공정 및 철저한 사출 조건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earning recognition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lso, by implementing the ERP solution for injection molding, it has monitored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저희 서유테크는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이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MES 시스템 도입으로 엑셀 및 페이퍼 작업의 한계를 넘어 원활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삼성 위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장이 매우 개선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 As a developer of cutting-edge root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and patents. By accumulating skills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dvanced plastic materials and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lients.
5: 저희 서유테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은 물론 전 임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취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 제작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목표로 금형 설계 및 금형 제작팀과 사출팀의 충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는 금형 기술 중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금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자사 제품 개발 및 대형 사출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0: Sahetech has widened the client base both at home and abroad. Also, it has supported the businesses of small companies to gain more ground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lobalize its advanced molding technologies.
1: 저희 서해테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아온 개발 능력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으로 개선된 작업 환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향후 미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하고자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성형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국내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 Sahete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by developing premium components. And we hope it can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injection molding market in the future.

0: SJ Pla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planting and growing of seeds. The company has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healthy growth and stable cultivation of crops.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t has used reliable materials and built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nd the firm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We explore SJ Plant, which has supported the healthy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J Plant is located in Damy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t has mainly produced items that can replace soil for crop cultivation.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farming businesses.
1: 저희 SJ는 코코피트 배지, 상토 원료, 피트모스 등 원예 농업용 배지 자재를 공급 생산하며 배지 원자재를 공장에 납품도 하는 기업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 협력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저희가 고용한 슈퍼바이저를 현지에 상주시켜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성공적인 작기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ields. Aside from cocopeat, it has produced compressed cocopeat blocks, growing media raw materials, and vermiculite for different uses. By constantly developing customized materials for different environmen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support successful crop cultivation.
2: SJ는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업용 배지 자재를 해외 현지 공장과 단독 계약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코넛을 원료로 한 코코피트 배지, 여러 배지를 배합한 상토, 퇴적된 이끼로 만든 피트모스, 자연 암석 기반의 암면과 질석 등 다양한 배지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재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배지 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검수하며 안정적인 배지를 공급하는 것이 SJ의 경쟁력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complete auto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constantly expanded the production base in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thorough inspections, it has introduced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hea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bulk bag stabilizing devic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3: 저희 SJ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과 효율

0: 수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돼지 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검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SJ Plant has implement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on capabilities. It has automated the packing stage and introduced MES to check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t a gl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dependence on overseas markets has decreased, and a more stable supply system has been built.
0: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 포장, 랩핑, 생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먼지 저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 감소, 납기 안정,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국내 농업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 By operating its own research department, the company has studied customized cultivation conditions for different types of crops. And it has suggested optimal products for different growing regions. What is more, by continuousl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the cultivation sites, it has drastically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2: 저희는 배지가 단순히 뿌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생장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합 비율 조정, 초기 활착 구조 개선, 작물 스트레스 저감 등을 테스트하며 코코피트, 상토, 피트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연구하여 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활용한 새로운 배지 구조 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농가의 생육, 수확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skill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coped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agricultural areas. B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boosting sustainable growth,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국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진 SJ의 품질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K-스마트팜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1: SJ Plant has developed premium nutrients that can replace soil and boost the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agricultural sector.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600년간 이어진 고요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0: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0: 예.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네.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럼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요?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3: 그 냄새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4: 안녕.
1: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히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3: 열감.
1: 네,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1: 그냥
4: 팩.
3: 모델링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4: 토리든
1: 그 파란색
3: 파란색깔.
1: 아, 네네네. 소프트 하는 거네.
3: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이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런 거야?
3: 린제이
1: 네,
0: 풀 그거
1: 맞아요. 맞아요. 헤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아 이거.
3: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예요.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3: 아니,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스.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3: 시원해지는
5: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맞아요.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3: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그 스킨푸드.
1: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렇게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침 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고 네.
2: 조지가
1: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네노프라고
3: 그렇죠. 많이 뵀어요. 어.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1: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1: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4: 책 읽는 맑은 내과?
1: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저기 네.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1: 와 이거다.
2: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1: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이거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1: 그렇죠. What is history?
2: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2: 네.
1: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2: 예. 네.
1: 마음의 양식과
2: 예.
1: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2: 예.
1: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내과.
2: 아.
1: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2: 알았어.

어떻게 너무 뜨거운 햇볕에서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0: 어울리.
1: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 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근데
1: 저는 뭐 로션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
1: 그냥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0: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게 뿌려주면 돼요.
1: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0: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0: 네. 아, 바로 지워져.
1: 바로 지워지죠.
0: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면 못 하니까. 오!
1: 오! 성공했다.
0: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야. 이제 평범하게.
1: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0: 네가 지웠으면.
2: 뭐야 이거?
1: 아 이거 진짜요?
0: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1: 네.
0: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야.
1: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1: 오.
0: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1: 대박.
0: 여름에 보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거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3: 네.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발라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네.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진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1: 네.
0: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1: 네.
0: 막 뜯어지고 이게
1: 어.
0: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네. 먼저 했으니까. 이거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1: 네.
0: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1: 와.
0: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1: 네.
0: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프레쉬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이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예.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아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렇죠.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 그냥.
1: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0: 뿌려가자고.
1: 알았어, 알았어.
0: 자, 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오. 오. 시원하죠? 오.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오.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오. 아, 소라!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네네. 오
0: 진짜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네. 다니면서 네.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네.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방금 무슨 일 있었지?
1: 그런 느낌. 이렇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네.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먹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줬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0: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게 올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욕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거예요. 아!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2: 네, 아니, 아니.
1: 아, 아니죠.
0: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0: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3: 아, 이거 왜?

0: 예,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죠.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도 납품도 많이 하고, 뭐 학교 급식할 때도 뭐 황정, 저쪽 대강 쪽에 가정집 뭐 이런 데 어디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색깔 보면 대충 알죠. 지금 중국산은 색깔이 허옇더라고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걸 떡매로 탁 쳐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우리 애들도 하고 막 주워가지고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꿀밤이라고 있거든요. 꿀밤 그거는 알이 더 굵으면서 가루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상수리라고는 뭐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거 그거는 가루도 작게 나오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찾죠. 묵 쓴다고도 찾고 전 부친다고 조금씩.
1: 제가 한 30년 하고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3년째. 여기는 각 산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는 가을에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봐줘요. 현대식으로 기계화가 돼갖고 완전 빻는 공정서부터 해갖고 원심 불리기에 의해서 제품이 녹말만 나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의 비용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갖다 놓질 못해요.

0: 도토리 닭 수제비예요. 수제비 안에 이제 그 도토리하고 밀가루가 섞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토리 닭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놓고 네. 저희들한테 도토리 닭 수제비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름은 이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겨울에 알을 안 낳아요 닭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알을 안 놓으니까는 겨울에는 주로 이걸 잡아서 이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해서 이제 도토리 가루가 많았고 밀가루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도 비싸고 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도토리 가루가 그때는 흔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쫀득함이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을 해서 밀가루 수제비를 하면 놔두고는 퍼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도토리 가루 들어간 거는 그냥 식은 채로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먹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토종닭 한 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황기.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1: 엄나무.
0: 엄나무. 그다음에 생강 조금.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이고요. 통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추.
1: 수제비는 뭐 이제 도토리 가루하고 여기 밀가루하고 이제 소금. 소금 조금 그리고 물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랑 도토리 가루. 도토리 맛이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자고 밀가루를 섞어서 생닭은 끓는 물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는다. 그래야 좀 여기 더 시원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럴까요? 황기 넣고 이제 엄나무 넣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0: 생닭.
1: 이렇게요. 낫 넣고 이제 생강하고 마늘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대추는 많이. 많이 넣. 이 대추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거라 많이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약재에 물이 우러나도록 3, 40분 정도 끓여요. 센 불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우러내요.
0: 도토리 가루. 저희가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소금 이게 한꼬집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너무 되지 않게
1: 더.
0: 되지 않게
1: 도토리 가루가 네.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0: 됐어?
1: 이렇게

0: 마늘을 좀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양에도 단양 마늘이 지금 유명한 거 보니까 그때도 마늘이 흔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늘을 좀 넣더라고요. 팔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푹 삶아내는 거예요. 30~40분 정도도 얘도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1: 뚜껑 열면
0: 발
1: 다리가
0: 홀딱 까져 있어.
1: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가 잘 익은 거예요.

부엌에서 큰 다라이에 퍼서 이거 이렇게 국자 큰 국자랑 들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놓고 우리 뚝 빌려 앉아서 엄마가 퍼줬어요. 우리 엄마는 닭다리를 안 뜯고 찌찌를 안고 오빠만 줬어요. 아. 따로. 이제 전에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다시 먹게 되니까는 좀 시원하고 구수하다. 그렇더라고요.

0: 싫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 금곡리라고요. 여기 고수동을 위에 동네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다시 내려와서 저 사이남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또 감자 쪄서 그거로 밥 보리쌀 섞어서 밥 주는 거.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맨날 채짠지랑 마늘종 이렇게 싸줬었어요. 묵도 많이 해줬어요. 김치 썰어놓고 국물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강이었다 그래야 되나? 닭하고 수제비보다는 국물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재는 그때 우리 엄마는 뽕나무도 들어간 적도 있어요. 환기는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환기 캐고 나면 그거를 엄마가 주워오라 그랬어요. 솥이 두 개 걸려 있고 우리 옛날 마실려나 모르겠지 이렇게 계단을 한두 개 내려가야지 이제 아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이제 불 떼고 불 떼서 그거를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끓여주고 뭐 가지 가라 소리 지르고 뭐 가지 가라 소리 지르고 뭐 다 식구가 많으면 뭐 김치도 막 대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그 서로 찢어 먹느라고 그랬던 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불세기가 시골은 이렇게 불을 확 뗐던 거 이거보다는 불세기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의 도토리 수제비 한지는 한 꽤 오래됐어요. 여기 단양에 다시 와서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쏙 놓고 저거를 해서 줬는데 맛있다 그랬었어요. 네, 다 모른대요.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이거는 고급 음식이었다. 못 살 때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없이 살아서 많이 할 때 국수도 막 두 반대기씩 이렇게 밀어갖고 감자 잔뜩 넣고 이렇게 끓여.

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고급 음식이지 옛날에는 흔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닭들도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엄마죠. 뭐 진짜 뭐 좋다 싫다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기 때문에 엄마예요.

일찍 먹고 싶으면 일찍 먹는 거는 상토라고 거름을 사다가 그 포토에다가 거름 넣고 씨앗 넣어가지고 일찍 심어서 2월 말 정도는 이제 씨를 넣으면은 한 7cm나 10cm 정도 크면은 그때 이제 내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달려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근데 여기 크고 요건 작아. 이 수염이 좀 까불어하게 말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는 거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탄탄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제키면 됩니다. 제키면. 맛있게 찌려면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찌면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범벅을 할 거예요. 죽보단 조금 대직한 게 범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맛으로 먹으니까 70년대 그 전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그럴 때는 힘들었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많이들 먹었죠.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서 기피를 해가지고 불려서 삶아서 팥이랑 같이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거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끓여가지고 금방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식었을 때 먹으면 더 찰기가 있고 좋아요. 일단은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팥, 그리고 줄콩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제 감미하고 그게 재료가 주재료 전부예요. 삶는 거는 지금 따는 게 맞는 거고 말려가지고 이 깊이 내서 범벅하는 거는 완전히 밭에서 말린 연에 다 연그릇을 따는 거예요. 완전히 말른 연그른 거를 가지고 따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방앗간에라도 껍질을 까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 말랐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까보면 속이 손톱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연그른 거 그게 완전히 연그른 거예요. 그거 일찍 심어서 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하면 다 연글 거예요. 처음에 걸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뒀다가 초겨울 이제 완전 가을 다 지나고 그때 한가할 때 이제 까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은 경운기라도 깔더라고요. 경운기로 밭기로다가 뭐 이렇게 그거 밭 가는 그 기계 그걸로다 이렇게 갈아도 까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코팅된 구분장갑 그거 끼고도 하고 또 이 송곳 갖고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까더라고요. 아무 데서는 안 해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멀리 가야지 있어. 저 가곡이라든가 충주 가는데 어디 덕산 방앗간 그런 데 가야지 해주지 아무 데나 다 안 해주더라고요. 물에다 불려놓고 이거 옥수수를 최소한 4-5시간은 불려야 됩니다. 이게 파산 한번 끓여가지고 떫은 맛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린 옥수수랑 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예요.

0: 옥수수 넣고 옥수수에 한 3배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그런 다음에 뚜껑 열고 이제 간 맞추면서 이 콩도 줄콩도 넣고 그리고 저어가면서 누르니까 그때 그렇게 저어가면 끓여야지.
1: 네, 그런데.

아, 그냥 먹던 맛 그대로니까 뭐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역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빨리 해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고, 그 이제 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좀 젊은 분들이 처음 드셔보셨다고 그러죠. 역시 옛날 맛이 그대로 맛있다고 그랬죠. 옛날 맛이 최고라고. 옛날 맛을 무시를 못해요, 음식이.

0: 저는 덕천이에요. 뭐, 밭농사도 하고, 논농사 좀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먹을 것만 조금씩 했지. 그때는 쪄먹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하죠. 옥수수 씨를 농협에 가 사서, 사가지고 그걸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었던 거 말렸다 그걸로 심기를 하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그냥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말린 거 있으면 겨울에 이제 튀겨 먹고. 어려서는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알았어요. 저희 경로당에서 처음 얻어먹고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배워서 한 거예요. 당장 쪄먹는 건 따는데 그 말리는 거는 안 따고 나무가 말릴 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제 송이가 다 말르면은 그때 까가지고 잎을 한두 송이 또 달아가지고 매달아놔요. 추녀 밑에다가 매달았다가 이제 가을 수확하고 좀 한가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깊이도 내고 그렇게 하죠. 옥수수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면 팥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 분량을 맞춰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줌만.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줄콩도 매달 정도 넣어야지. 오늘도 매달 넣었잖아. 송간 넣으면 또 담백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고 또 기호 따라 단걸 좋아하신 분들은 단걸 넣어도 드셔도 됩니다. 이 알을 먹어보면 알죠. 그 옥수수 알을 먹어보면은 다 이거 다 퍼졌다는 걸 알죠. 주로 겨울에 먹는 거지. 반찬은 뭐 김치 정도 있으면 김치나 뭐 총각김치 정도 겨울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건 반찬은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경로당에 그런 것도 해 먹고 뭐 그거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해 먹습니다. 그걸 갖고 오면 이제 분녀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먹는 거예요. 맛이 좋아요. 구수하니. 한 번씩 먹으면 뭐 싫지 않고 좋아요. 지금은 별식으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주식으로도 먹겠죠? 쌀이 귀화할 때니까. 별미로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괜찮은 음식 같아요.
1: 한 30년 살았지. 옛날엔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올챙이 국수랑 그런 것도 시골에서 해 먹었어요. 강릉에
0: 그렇죠.
1: 가면 다른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해 먹었어요. 80년대까지 옥수수 밥 먹은 집이 있어요. 먹어봤지. 어머님도 해줬지. 그때만 해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을 때니까. 옛날 게더 맛있어.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심어서 먹으니까 같이 나 가는 소금으로 했지. 간장은 시커머니까 안 넣고 소금. 우리 클때 먹었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거 먹었지. 누가 아는 사람 삶아가지고 먹어보라고 맛맛을 먹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제 아는 사람 디저트로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 그래 얻어 먹어봤지. 그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은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안해 먹었어요. 옛날에 클때 먹고는 안해 먹어. 해주는 거는 얻어 먹어.

0: 음식은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좀 그런 게 있어요.
1: 엄마의 음식을 저희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동생하고 같이 따라하고 그거를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계승해서 그냥 널리 알리고 싶은

0: 집을 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엄마가 글에 오셨던 것처럼 엄마가 되게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맛있고 보기 좋은 게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그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항상 레시피를 이제 똑같이 동생하고 배우는데 그 어떤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도 또 너 엄마만큼 맛이 안 난다라는 몇몇 메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져가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해? 다 끝났어?
1: 아니, 나 수저 넣고 있는데? 이걸 해야지 집에 가지.
0: 야, 이거 한번 맛봐봐봐, 이거. 무침무침 했는데 엄마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2: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동생 김나래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저는 반찬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험설계사 쪽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조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 이제 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칼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늘고 중간에 뭐 요리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차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 나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또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뭐가 좀 지금 더 들어가야 되나? 뭘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1: 뭔가 좀 싱거운데.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0: 그렇지,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지.
2: 언니 음식은 엄마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뭔가 좀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맛은 진짜 있어요. 되게 잘하고 다 진짜 배울 점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보다는 약간 1%, 2% 막 이런 부족한 그런 깊은 맛? 조금 그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0: 엄마한테 한번 가져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치? 알았어. 저희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1: 언니? 오늘 하람, 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0: 하람이는요?
3: 하람이 아빠랑 같이 나갔어.
4: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김나래의 엄마 이경춘입니다. 반찬가게 거의 1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서포트로 이제 조금 이제 포장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몸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게 5일만 하고 있어요. 딸들이 먼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참 든든했어요. 반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슬기는 어쨌든 배운 사람이잖아요. 요리를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나래는 많이 줘요. 이제 푸짐하게 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그 장점을 살리고 반찬집은 반찬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 같아요. 둘 다.
2: 제가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단골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단골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도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드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특식으로 한번 내보내고자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엄마는 또 어떻게 했고 우리가 또 뭐가 좀 뭘 덜 넣고 뭐가 좀 덜 됐는지 또 배우기 위해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죠.

0: 달랑구가 크니까 먹기 좋게 칼로 반씩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1: 아. 잘라야지 익나?
0: 잘라야지.
2: 어쩐지 지는 했는데 잘 안 익더라고.
1: 근데 이거 원래 언니가 먼저 했던 그거 아니야, 레시피?
2: 근데 언니는 좀 약간 좀 입맛이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 그러나? 그리고 좀 짭짤하기만 하고 단맛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짝 이렇게
1: 맞아, 엄마 거랑 좀 많이 다르긴 달라.
2: 그렇게 해준 거지.
3: 춘기가 처음 해왔을 때 먹어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 뒷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건 지지기만 했지 멸치 넣고 육수를 내는데 처음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쓴맛이 돌거든요. 이게 지지미가. 그러면 이제 맛술을 좀 넣으면은 쓴맛과 단맛을 좀 저기 동시에 이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첨가한 거예요. 첨가를 했죠.

0: 엄마 이거 왜 씻어서 해?
1: 우리가 익을 때는 맛있는데 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신맛이 너무 세고 그리고 살짝 뭐 이렇게 군내라든가 고개 나기 때문에
0: 아, 잡내.
1: 씻어요. 씻으면서 좀 끓일 때는 맛술을 좀 붓는 거예요. 맛술은 이제 잡내도 가셔주고 약간의 단맛도 있으니까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 이거 근데 파니? 반응은 어떤데?
0: 이거 되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옛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옛날 이제 자기 이제 먹던 그런 그 고향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엄마 옛날 돌아가신 엄마가 해줬던 그런 반찬이라고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로 올려놓을게.
1: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동그랑땡으로 건너가자 이제.

0: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
1: 아니 아무래도 우리 식당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분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단골들이 매일 똑같은 걸 먹기엔 또 식상하니까 약간의 특식?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0: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2: 너는 힘이 좋으니까 두부를 짜렴.
1: 이게 근데 짜면 맛있나?
0: 짜면 맛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마르면 질겨거리거든.
1: 아 반죽을 할 때?
0: 반죽할 때.
1: 질어져서?
0: 질어져서. 어차피 양파도 물 나오고 당근에서도 살짝 좀 나올 수도 있고.
1: 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많이 짜주는 게 좋겠네.
0: 좋지.
1: 질어지니까. 그 엄마가 예전에 해줄 때도 이렇게 다 짜는 거야?
0: 다 짜죠. 다 짜야 돼. 와. 언니가 명절 때마다 부부랄 때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파는데 언니한테 배우면 되지. 굳이 엄마한테 할 건 뭐 있어?
1: 아니 근데 엄마랑 언니랑 하는 게 달라. 맛도 다르고 그래도 엄마가 하는 게 좀 더 뭔가 있어. 뭐라 표현은 못하는데 뭔가 깊은 맛이랄까? 뭔가 있어서 나는 엄마께 제일 맛있더라고.
0: 고맙네.
1: 희한하게 좀 그게 있어.
2: 아니 진짜 왜 엄마랑 엄마가 똑같이 레시피 알려줬는데 그 나래랑 하면은 우리가 서로 맛이 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인데 한 분 어떤 손님은 특히 그 오이초무침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다고.
1: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해.
0: 그게 우리나라 음식이 좀 살짝 손맛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같은 음식 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 묘하게 틀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는 거 내가 해도 희한하게 안 나요. 내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생채 했을 때 엄마가 했던 생각 기억해서 해도 해본 안 나 그 맛이요. 우리나라 음식은 보통 대충의 맛이잖아요. 대충 하지 뭐 계량컵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눈찜작의 맛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손맛에 이어지는 거고.
1: 이렇게.
2: 근데 이게 그 뭐지?
1: 어떻게 해야 되는데?
2: 약간 이런 눕혀가지고 이거 맞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밀으면서?
0: 눕혀주는 거.
1: 근데 이거 왜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
0: 달라? 두부가 입자가 굵으니까 이게 고기랑 섞이면은 두부가 씹힌단 말이지. 근데 입자가 고우면은 그러니까 부드럽지 더.
2: 다 잘 어울려.
0: 잘 어울려주고.

0: 반죽은 얼만큼 해야 돼?
1: 최대수로 맛있어.
2: 맛있어.
3: 아, 많이 하면? 어.
1: 5분?
2: 5분?
1: 5분? 5분 너무 긴가?
3: 쓰러지는 거 아니야? 팔 없어지겠어.
1: 그럼 3분은 하잖아. 좀 차려질 때?
3: 아, 좀 쫀득거릴 때?
2: 어, 맞아. 쫀득거릴 때.

0: 그래, 너네 둘이 있잖아. 성격도 정반대인데 싸우니?
1: 우리 싸우나?
2: 엄청 싸우지. 의견이 엄청 다른데 무슨 성격도 다르고.
3: 제가 좀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고요. 왜 나는 A인데 언니는 B야라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몰라요. 되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친하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또 웃어요. 그게 자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이번에 너 많으니까 너도 해.
1: 나도 하라고?
0: 반죽해.
1: 아, 나 손을 못 치게 싫은데.
3: 오, 예.
1: 모든 일을 할때 항상 동생한테 뭐 잘못하면 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동생한테 많이 혼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한편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를 좀 답답해 하거나 확실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혼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사실 제가 언니긴 하지만은 좀 되게 든든한 동생이에요.
3: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0: 야, 우리의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포크야, 포크.
1: 포크를 이렇게 뜨면 진짜 잘 돼.
3: 진짜?
1: 포크가 비법이야. 그 젓가락으로 뜨면 동그랑땡이 망가지고 손으로 뜨면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게 되잖아요. 포크로 이렇게 뜨니까 계란도 적당하게 묻어져 있고 깔끔하게 잘 떠지고 이게 다른 집에서 쓰지 않는 저희 집만의 동그랑땡 붙이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3: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 승질난다, 이거. 식당에서 못하겠는데, 엄마? 못 기다려서. 그냥 엄마가 해주면 안 돼? 엄마 한걸 먹는 게더 빠를 것 같아.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기다려? 나는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1: 응?
3: 뒤집는 게
0: 너무 느린 동안에 익으니까.
3: 금방.

0: 어, 싫다 나. 나는 욕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 저건 안 될 것 같아. 아, 저희 언니가 손은 진짜 빨라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 빠르긴 빨라요. 저는 재료 준비는 빠른데 음식은 느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언니랑 저랑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아니면 언니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진짜 처음 물어보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궁금하네.
1: 근데 언니 게 더 맞아. 왜? 얘가 좀 살짝 달아. 단맛이 좀.
0: 하긴 내 건 좀 달짝지근한 걸 되게 좋아하니까.
1: 단맛이 좀. 더.
0: 근데 대부분 사 드시는 분들이 좀 그 맛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2: 하고. 그래가지고 나, 엄마 요새 안 나왔잖아. 맨날 김치 담글 때 나래한테 해가지고 겉절이를 하는데 야 이거 괜찮지 했더니 언니 설탕 더 넣어야 돼.
0: 겉절이는 약간 그 있잖아 달짝지근한 그게 단맛이 좀 있어야 겉절이가 제일 맛있잖아.
1: 그래 나 지금 아파가지고 한동안 안 나왔는데 너 안 힘들었냐?
2: 요리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그 이제 요리를 해놓고 포장하잖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날이 막 점심 장사하고 와가지고 막 포장하고 있고 막 어쩔 때는 막 거의 퇴근해가는데 포장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0: 맞아 맞아 이거. 진짜
2: 막 전 부칠 때 손님 오면 막 갑자기
0: 잠시만요.
2: 아 맞아 맞아 그거 시금치대 치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은
0: 와 나물대 칠 땐 대박이지.
2: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0: 슬기야, 밥 먹자.
1: 네, 가요.
0: 그거 뭐야?
1: 아니, 이거 아까 그 가게에서 만들었는데, 그 오이초무침. 아니, 그 엄마가 하는 거랑 맛이 잘 틀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지. 그래가지고 엄마 한번 맛보라고. 나래도 뭔가 약간 맛없지는 않는데, 그 엄마 맛이 안 난다고,
0: 서운한 거야.
1: 그래가지고.
0: 모르겠어. 뭔가 있어. 뭔가 약간
1: 한
0: 어설픈.
1: 2% 부족한 맛?
0: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고. 좀 그래.
1: 그러면
0: 식초가 덜 들어갔네.
1: 식초가 덜 들어갔다고? 아닌데.
0: 오이초미춤은 단맛과 신맛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잘 표현이 안된것 같아요.
2: 그러면 단맛도 좀 덜해.
1: 그래? 역시. 이거 봐.
0: 언니가 단걸 싫어해서 더 그랬을 거야.
1: 이거 무지짐이 먹어봐야 되겠네. 간 같은 거는 우리 그 채모녀의 그런 요리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첨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아 이거 통과 안 통과 이거를 얘기해줘야지 그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하니까 셋이 그게 적절한 밸런스가 돼가지고 맛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짱 맛있어.
0: 짜놔도 되고.
1: 이거 먹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0: 맛있긴
1: 돼가지고.
0: 하다.
1: 동그랑땡을 먹어보겠어요.
0: 확실히 두부 으깬 게 훨씬 부드럽긴 하네.
1: 짱 부드러워.
0: 엄청.
2: 이거 나래 내가 해보니까 어떠니?
0: 괜찮기는 한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2: 반찬 해줄
0: 근데 내
2: 거야?
0: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이제 손님들이 워낙 음식에 대해서 식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도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지. 제가 음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피드백이라든가 반응이 오는데 책임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면 그래도 베이스는 어머니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쌓아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엄마 정말 일도 하고 우리도 이게 키워주고 지금은 또 애기까지 우리 하람이까지 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도 할수 있고 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그 아니면은 못하니까
0: 맞아, 할수 없어.
1: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아침부터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긴 시간을 그 혼자 하셨다는 게 엄청 내색도 안 하시고 힘든 내색도 안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던데 엄마는 그런 내색도 없으시고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0: 근데 두분다 부재였을 때 제가 아침에 일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반찬 가게를. 근데 모든 걸다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외롭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있을 때 소중함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강직하게 계시고 또 언니도 이제 나름대로 저 언니 친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언니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2: 맞아, 둘이 하다 보면 저기 부딪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슬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던해가지고 화를 잘안 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손해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냥 무던하고 나래는 빨리빨리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는 이제 그게 또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장점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긴긴 세월 나야 뭐. 엄마는 이제 얼마 못 도와주지만은 이제 둘이는 항상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니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다 잘 되고 잘 될 거야.
0: 그래도 다행이잖아. 내가 그래도 꼼꼼한 팬이라.
2: 맞아. 꼼꼼하고 얘네도 안 꼼꼼한.
1: 동그랑땡 엄마랑 이모가, 아, 이모가 만들었는데 어떤 거 골라봐.
0: 예! 역시 이모가 제일 좋지?
1: 어때? 어때?
0: 맛있어?
3: 맛있죠.
0: 어, 고마워, 고마워.
3: 사온 거야?
0: 아니야, 만든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오래되긴 했잖아요. 뭐 식당도 뭐 횟수로 따지면 9년 돼가고 반찬가게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막 이러는데 좀 웬만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순간에는 모든 걸 배워서 언니 말처럼 좀 많이 이어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겨요.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고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손님들이 저희 뚱이네를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런 가게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은 그 음식을 잘 계승해서 동생하고 잘 이끌어나고 그 편안한 네, 음식을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남고 싶어요.